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6: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집안 안전화 스타젠.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며칠 전에 차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이 분명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겉도는 거예요. 낭만이 가득하다고 여겼던 가사는 뭐가 이렇게 감상적인가 싶었고요. 실은 그날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평소에는 하나도 안 막히던 길이 너무너무 막히고 날도 덥고 온 신경이 곤두서니까 그 세상 달콤하던 노래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혼자 낭만이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입이 써서 산의 진미의 맛도 모를 때처럼 마음이 써서 달콤한 노래도 뭔가 이렇게 반사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서 분명 내가 좋아하던 무엇인가인데 뭔가 겉돈다. 뭔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내 기분 상태, 내 상황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죄 없는 노래 탓도 하지 말고 뭐 혼자 짧게 낭만인가 탓하지 말고. 자,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하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도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 열려 있습니다. 가장 여유롭게 또 길게 남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프로그램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최병걸 정소녀의 그 사람, 그리고 원플러스원의 당신의 모든 것을 이어갑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중국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 싹이 트고 매일 정성을 들여도 4년간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라면서 주변을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만들어버리죠. 4년에 3cm만 자라던 모소 대나무가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동안 수백 제곱미터로 뻗어나간 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미디어 정보, 재빨리 넘겨버리는 영상들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에 익숙해져 기다림은 답답한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꾸준히 자기 관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결과를 기다리는 건 어쩌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욱 지치는 일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문득 닥쳐올 겁니다. 우린 익숙하지 않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치고 답답하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당신의 밝고 단단한 성장을 위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당신의 대나무 숲을 응원합니다.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JPO의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였어요. 짧고 따뜻한 그림과 글로 어우러진 힐링 에세이고요. 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 같아요. 결과보다 과정, 성취보다 마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을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굉장히 읽는 동안에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뭐 그림도 함께 만나실 수 있고 좀 재미있게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책 속의 그림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과 순간을 배경으로 해요. 예를 들면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긴 방 안,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 속 벽에 기대어 선 모습,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 또 과장되지 않은 장면 위에 얹힌 문장들, 이런 식으로 독자의 하루와 자연스럽게 겹쳐지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의 의미, 또 외로움 속에서도 버텨온 뭐랄까 어른의 마음, 체온 만큼의 따뜻함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서로가 조금만 더 다정해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덜 외로울 수 있다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뭐랄까 어른의 동화책 같은 느낌으로, 혹은 만화책도 좋고요. 예, 그런 느낌으로 따뜻한 작가의 위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가 한마디 해줄 때 그 말이 진짜 너무 뭐랄까 생소하고, 아니면 너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너무나 완벽하게 멋진 문장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공감할 때 뭔가 떨림이고 울림이고 막 공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건데,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건데 그걸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먼저 표현해주면 월칵 눈물도 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막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내라는 생각에서 위로를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듯한 우리 일상에서 결국 모든 답도 뭐 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 누가 한번 어깨 딱 한번 쳐주는 걸로도, 눈빛 한번 마주쳐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살 때가 있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1부는 이 노래로 마무리하고 문자는 2부에 보도록 할게요. 안치환, 장필순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3장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234.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모자이크 자유시대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봅시다 하셨고요. 아, 제일 좋은 얘기네요. 그리고 황금박주님, 아, 어서 오시고요. 네, 늘 고맙습니다. 3703 쓰시는 분도 무한 감사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드려요 정말. 어,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신림동 유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미수님, 5월이 이 계절이 참으로 푸르른 모습. 그렇죠. 5월부터 정말 이렇게 진해지고 선명해지고 한층 더 뭔가 녹색이 그냥 혹겹이 아니라 2중 3중 막 그 위에 더 떼어지면서 더 진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661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행운두배님 어서 오시고요. 아, 3196 뒷번호 쓰시는 분은 오늘 비 온다 그래서 오전에 볼일 볼 거 있어서 큰 우산 들고 나왔다가 지금 아는 집 가게 와 있는데요. 우산이 걸리적거립니다. 비가 조금 늦게 온대요 하셨네요. 어, 큰 우산을 들고 갔다가 내가 그 움직이는 시간 안에 비가 안 오면 이게 참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서 오늘 우산 정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 우산을 하나 주문해뒀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막 대단한 기능성 이런 걸 굉장히 믿는 편은 아닌데 의존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접으면서 후루룩 우산을 전체를 한번 감싸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필요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일단 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2718 뒷번호 쓰시는 분 은경님, 은서님도 와 계시고요. 아, 꾸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로 집에서 물어보시는군요. 노출을 노추답게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집에서 주로 일 보고 가끔 또 여행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7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듀란 듀란의 The Reflex 준비했고요. 아하의 Take On Me 두 곡 이어갑니다.

두란두란의 Dolly Flex 그리고 아하의 Take On Me 두 곡이었습니다. 728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우산이 신기한 게 많네요. 저도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살까 하다가 또 금방 고장이 잘 나더라 싶어서 포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고장이 잘 나는 게 확률적으로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서 있는 우산 뭐 이런 거 온전하게 막 진짜 서 있다기보다는 좀 잘 서 있는 이런 느낌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에 일단 필요하니까 한번 사봤는데 그 후기를 나중에 궁금해하시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김선숙님 어서 오시고요. 저도 듣다가 오늘 대장내시경 검사 받으러 가요. 이제 끝났는데 내일 다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차미수님 신청곡을 지금 함께 할까요? 아바의 Move On 준비했어요.

아바의 무본이었습니다. 701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때 번호 바뀌셨다고 하셨던 그분이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닉네임이나 그런 거 남겨주시면 약간 좀 뭐 제가 편합니다가 아니라 번호만 불러드리면 좀 심심하잖아요.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불러드리면 약간 단점은 있어요. 어떤 특정인들 문자만 더 읽어주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번호와 그 닉네임이나 성함으로 불러드릴 때 차이인 것 같아요. 듣는 그 차이. 그리고 2701 뒷번호 쓰시는 분 영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영민님은 우산 안 챙겨 왔는데 비 오기 전에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친한 언니네 와 있고요. 오랜만에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음악 듣다 얘기하다 계속 끊기고 그래요. 얘기가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독수리님은 오늘 휴무라 조금 늦게 출첵합니다 하셨고, 아 오늘 휴무시군요. 이런 날은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셔도 좋죠. 그리고 딱히 어떤 계획이 미리미리 짜여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하지 하다 끝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하지로 끝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내리 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쩌다 오늘 휴일을 진짜 잘 써야지 그냥 대충 보내면 후회할 거다 싶어서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저녁까지 고민하고 이제 뭐 할 수가 없네 시간상 이러고 끝나는 대목이 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그때부터는 오롯이 내가 편하게 쉬는 걸로 그런 거로 나름의 프로그램을 짜면 집 안에서 그건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2부 끝곡은 신청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네, 행운두배님의 신청곡입니다.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대정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요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호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민혜경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광고하기 좋은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나 추억들 3프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극장문 앞에 지금 함께 서 계십니다. 네, 부산갈매기님. 네, 병원 갔다가 지금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110이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함께 손잡고 들어가 볼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어요. 오늘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가 생각나는 드라마 토마토.

토마토 OST에서 제목이 토마토네요. 흐르고 있고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가 구두 디자인도 하고 사랑도 하는 드라마 김희선, 김석훈 주연의 토마토입니다. 1999년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목 드라마로 방영이 됐었네요. S사의 수목 미니시리즈. 여주인공 김희선은 전작 미스터 큐 역시 같은 PD와 작가가 함께해서 이 두 드라마를 좀 혼돈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둘 다 회사가 배경이 되고 막 그래서 기억이 섞이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렇지 그건 미스터 큐지 이렇게 넘어가고 등장인물도 막 섞여가지고 예, 그럴 때가 많아요. 최고 시청률 52.7%를 기록하면서 전작에 이어 역시 성공을 했네요. 이 방송사 같은 수목 드라마 전작으로는 청춘의 덫이 직전에 방영이 돼서 뭔가 이전과는 달리 전형적인 트렌디 드라마로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진부하다 어떻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부자남과 신데렐라 이야기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구성이 재미있고 배우들이 하나같이 연기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이때는 배우 김희선이 등장하는 뭐 드라마, 예, 트렌디 드라마, 아우 걱정 붙들어 매일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공 김희선 한이, 이한이에요. 달려라 한이 말고 이한이고요. 공모전을 통해서 유명 재화 업체의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일단 입사를 해서 우연히 사장 아들인 승준을 구해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르고 구해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김석훈이죠. 그리고 점점 사랑에 빠져드는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드라마가 그럴 리가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설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여곡절이 매회 이어지는 드라마입니다. 안타까웠다가 답답했다가 신났다가 슬펐다가 캔디가 주인공인 드라마다웠어요. OST 쌍곡 듣고 갈까요? 이 음악을 들으면 아마 드라마의 장면들도 함께 좀 떠오르실 거예요. 이영석의 내게 온 사랑.

우리가 일일이 이런 또 경음악 같은 경우는 그 제목까지는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들어봤어 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드라마 토마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이가 입사한 혜성재화의 라이벌 회사인 테라의 디자이너는 한이의 고등학교 동창 세라고요. 김지영이죠. 그리고 세라는 예전부터 한이를 싫어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뭔가 좀 난감한 상황에 많이 빠뜨리는 그런 설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좀 괴롭힌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승준을 구해준 사람도 한이가 구했는데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은근슬쩍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다가 물론 나중에는 뭐 밝혀지긴 하는데 무엇보다 테라의 사장이 바로 이 세라의 엄마라는 점, 이 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혜성재화의 아들인 승준은 변호사고요. 회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 사촌형 기준, 김상중이죠. 기준이 어머니를 도와서 회사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 형의 여자친구가 세라인 겁니다. 벌써도 어려워지시나요? 아무튼 경쟁회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엔 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라가 누굽니까? 승준에게 매력을 느끼고 나서부터 슬슬 양다리도 걸치고 남자친구를 좀 밀어내는데 어차피 직계가 아니니까 별 볼 일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어차피 또 혜성을 흡수하려는 야망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자친구가 중요할 리 없었어요. 그러나 기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엔 여자친구의 말만 믿고 한이가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고요. 여자친구의 악행도 좀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한번 시원하게 맞고 난 뒤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전개를 펼쳐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들인데요. 혜성재화의 회장인 이 기준의 그리고 승준의 엄마인 사람은 바로 박원숙, 그리고 반대 테라의 회장은 김자욱, 이렇게 두 사람에다가 전원주 씨까지 세 명의 이 케미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이쯤 되면 거기구나 그 장면이구나 좀 기억이 나실까요? 또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영석의 사랑을 기다려.

이영석의 사랑을 기다려 들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영화 10월의 때 우연히 그 촬영 현장을 지나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희한하게 이 드라마도 저에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밤에 그 친구랑 여의도 공원을 지나가는데 뭘 찍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드라마를 다시 보니까 어떤 장면인지 단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세라가 공원 벤치에서 남자친구 기준과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뭐 정보도 캐고 슬쩍 흘리기도 하고 어깨도 기대고 뭐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좀 밤에 많이 더웠는데 촬영장 조명 사이로, 그러니까 배우가 누군지 어떤 드라마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딱 보이더라고요. 토마토 촬영하네 이랬다가 어디선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 얘기 듣고 시무룩해졌던, 촬영 현장에서 자주 듣는 그런 스태프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여담이었고, 극중에 한이가 토마토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한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토마토는 거꾸로 말해도 토마토, 바로 말해도 토마토이다. 그러니까 뭔가 속임이 없다. 다 보여서 좋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처음, 그러니까 승준과 한이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냐면, 한이가 살던 집이 친구가 몰래 집 보증금을 다 빼서 도망가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그 드라마에 참 자주 나오는 설정이긴 한데, 그런데 그 집에 바로 새로 이사 들어온 그 세입자가 다음 사람이 승준이었던 거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시 그 집에 이렇게 거실쯤에다 같이 더부살이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익숙한 스토리. 그런데 나중에 어찌어찌 혜성재와 사장이 자신의 아들과 더 친해질까 봐 한이를 기숙사를 빨리 들어가게 해주면서 둘을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토마토 화분을 선물해 놓고 가고, 또 그걸 뭐 잘 못 키워서 한이를 찾고, 뭐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또 찾고 이러면서 둘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뭐 이런 설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생기고 해결해야 될, 오해를 풀어야 될, 누명을 벗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매화 소재로 드라마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아, 미스터 큐랑은 좀 다른 부분이 이런 거구나 가 조금 선명해지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자,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OST에서 안영훈의 알고 있어요.

안영훈의 알고 있어요 들으셨습니다. 드라마 토마토 OST에서 여러 곡을 함께 해봤고요. 아 그리고 이때 우리 은정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때 김지영 씨가 굉장히 표독스럽게 나왔던 기억이 저도 드라마 생각났어요 하셨는데 아 사실 그 김지영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장수 드라마로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친숙한 드라마 거기에 이제 좀 나중에 들어간 게 오긴 하지만 그 복희리 역할을 성인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때가 같이 아마 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순박하고 순진하고 막 이런 캐릭터를 하다가 수목 드라마에서는 그냥 막 마성의 그런 예? 이미지로 나오니까 조금 힘들었던 후문도 있더라고요. 자, 3부 끝곡으로 독수리님의 신청곡 이원진 유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전해드리고 4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사르기를 이러한 단체 생활에는 상벌이 분명해야 할 듯 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상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마음 대중을 놓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1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we're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Ken.
2: 4부 첫 곡으로 아쿠아의 바비걸 함께 하셨어요. 게시판으로 백설공주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유창엽님도 어서 오십시오.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다고요. 저는 토요일 연휴 시작부터 오늘까지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아, 차분하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일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계속 쉼없이 일하신 거예요. 제가 신청곡은 곧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7186 쓰시는 분, 또 아까 어느 분이셨죠? 아, 민키 아빠님이 강변북로가 많이 정체된다고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3160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엽님 신청곡 퀸의 Love of My Life 준비했고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신청곡 머라이 캐리 Love Takes Time까지 두 곡이에요.

비가 올 듯 말 듯 노래와도 참 잘 어울리는 날씨. 날씨에 노래가 잘 어울리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 후자가 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현미님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87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노초 듣제 듣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미님 친구분이시라는 거. 아, 정희님이 원래 두 분이 친구분이신 거예요? 오, 제가 그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문자 소개를 많이 하면서도 아, 두 분이 원래 친구셨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그 조합에서도 우리도 친구인데? 뭐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6617 뒷번호 쓰시는 분이 5월이 가기 전에 듣고 싶다고 하신 노래 준비합니다. 4월과 5월의 장미 함께해요.

4월과 5월의 장미에 이어서 박혜성의 경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민키 아빠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노래였어요. 그리고 김정태님도 애청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1206 쓰시는 분, 0016 쓰시는 분 아까 제가 봤는데 소개를 또 빠뜨렸었어요. 그리고 경화님도 바람구름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4180 뒷번호 쓰시는 분은 어릴 때는 편식을 별로 안 했는데 요즘 이 나이에 몰아서 먹고 편식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요즘에 아침에 라면을 연이어 드셨어요? 왜 이렇게 요즘 라면이 맛있는지요? 하셨습니다. 아침에 라면이 좋을 리는 없죠. 어쩌다 한번 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겠고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요. 그 건강에 제일 좋은 건 일단 맛있는 걸 빼라고 하듯이 몸에 자꾸 맛있네 맛있네 하는 건 그 건강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더 긴 잔소리는 좀 무리고 일단 아침에 연이어서 라면 드시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끝곡은 박영미 이젠 모두 잊고 싶어요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해미니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원만한 공부법은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를 여의지 아니해 동할 땐 모든 경계를 보아 휘사하는 주의심을 주로해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정할 땐 수양과 연구를 주로해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는 거라고 하셨고요.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바람없는 바다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공부.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40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법문 말씀은 좌선에만 전력해 수승 화강을 조급히 바라다가 도리어 두통을 얻은 제자에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이 법문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고 자주 듣게 되는 말이지만 그러면서 또 너무 쉽게 외면하게 되는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인데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마음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죠? 몸과 마음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수행에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할 텐데요.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에, 자신 있는 부분보다 자신 없는 쪽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두 손을 봅니다. 성가 183장입니다. 오늘 아침 좌선 때에.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성모교당 이전 건축 불사 기도 봉고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공군사관학교의 원불교 교화지 성모교당이 이전 건축 불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출가 제가교도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모교당 이전 건축 불사 기도 봉고식과 군종교구와 충북교구 공동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열린 건데요. 봉고식은 군교화의 장자로 불리는 성모교당에 원만한 이전 건축 성업을 발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성모교당은 충북교구의 오랜 염원 속에 시작된 군종교화 도량인 만큼 충북교구 교무들이 함께 기도를 집례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재원 교무는 교화 현황 보고를 통해 교당 이전계의 경과를 설명했고요. 이어 문정석 군종교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소성대 정신을 언급하며 성모교당 또한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원을 이루게 될 것이란 말로 마음과 후원, 축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설법에 나선 김은경 충북교구장은 성모교당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안보를 책임질 지도자 교화의 요람이자 평화도량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불사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정신개벽의 실천훈련장이자 공공의 복락을 여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구인 선진과 같은 단결정신과 합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성모교당의 이전 건축 불사 기도 봉고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도량가.

전쟁과 기후위기, 정치적 갈등과 기술의 거센 변화는 우리 일상을 수시로 흔들어 놓는다. 이런 혼란 속에서 종교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종교가 당장 전쟁을 멈추거나 기후위기를 단번에 해결하는 마법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끝없는 절망에 빠지지만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 마음의 자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일원상은 바로 이 마음의 근본 자리를 상징한다. 판단과 감정이 휘몰아치기 전,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에 휘둘리기 전에 고유한 자리다. 이 자리는 텅 비어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균형을 이미 갖추고 있다.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이 마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과 수행의 시작이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문득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습이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잠시 멈춰서는 것. SNS에 넘쳐나는 분노 섞인 글들을 접할 때 한 걸음 물러나 그 배경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힘이 된다. 이러한 마음 공부는 나 개인의 평온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단순히 내 옆에 이웃만이 아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과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그분들이 남긴 삶의 무게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현재를 사는 우리가 기꺼이 그 마음의 매듭을 풀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고 환경을 보호하려 애쓰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맑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소중한 응답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강한 힘이 아니라 거센 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이 서 있는 자리를 지켜내는 고유한 힘이다. 과거를 보듬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황자은 교무님의 글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드라마 카이스트 OST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덕산 염관진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시간 바로 만나봅니다.
3: 채화용은 스스로 불생불멸하면서 일체 우주 만유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멸을 주제하는 주제자인데, 그것을 망각하면 결국 근원을 망각하는 것이며, 본래 참 자기를 망각했으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바탕을 자각하여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이상으로 채화용을 구별해보라 하신 대종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나지 못한 한 가지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배나무의 뿌리를 채에 비유하신 사사님의 그 채가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초월한 불생불멸한 것으로 보신 듯합니다. 그러나 그 배나무의 잎과 꽃에 비유한 용이 시간과 계절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신 점에서 용을 생멸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채뿐만 아니라 그 채에 적용인 용도 그렇게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채가 그러하듯 그 채의 작용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생불멸하면서 우주 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없어졌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주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채와 용입니다. 전생에 볼을 벗지 못한 업은 중음기의 영식에 업종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식 안에 담긴 업종자는 다음 생에 반드시 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은 인연에 따라 육도사생으로 생멸하지만 영식 자체는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생불멸하여 생멸 변화하는 나와 너와 그를, 그리고 성주개공하는 우주를 주제합니다. 제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의식은 죽음계 영식 안에 함장되어 있던 업력이 인연에 따라 전변하여 형성된 것이고, 이 세상에 나서는 50여 년 동안 제가 지은 업이 지금의 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제 자신의 육군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 대하는 일체 경계에서 느끼는 고락의 느낌은 전생에 제가 지은 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 그 느낌을 생각 없이 쫓게 되면 그저 업대로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고의 느낌을 싫어하여 회피하고 낙의 느낌을 좋아하여 그 느낌을 탐하여 쫓아가면 저는 제 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윤회하게 됩니다. 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 육군이 그것 자체로 있는 것, 실체가 아니라 채와 용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종사님은 자기가 자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 전생의 업력에 따라 기계적으로 순응해서 작용하지 말라 하시고,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채, 그리고 그 채의 작용인 용은 불생불멸하여 무시무종으로 은연자재하여 우주 만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배나무의 뿌리, 꽃, 잎,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의식은 비록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예속되어 없어졌다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멸하는 것이지만, 채와 용은 그렇게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친지하신 천도법문에서 죽고 나는 것도 없다,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이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환상 진리의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는 채와 진공의 자리를 그리고 경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일체의 경계를 넘어선 초월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명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초월과 절대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의 신비로운 작용으로 인해 나, 너, 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존재합니다. 체와 그리고 진공과 묘유는 저를 포함한 우주 만유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여 만약 제 육근을 구성하고 있는 오근의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대상 그리고 대상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 나라고 착각하면 그 내가 사망하면 그 몸과 의식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이 몸과 의식이 진짜 나가 아니라 이 나를 잊게 하는 체와 용의 바탕에 의해 잊게 된 나이니 저의 육군과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물에 비친 달이야 물이 말라 없어지면 사라지지만 허공의 달은 물에 있고 없음과 무관하게 여여하게 있습니다. 체용이 나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이니 육신은 내가 사망한다고 그 본래의 바탕과 기반인 체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체용과 합일할 때 천업도 임의로 하고 생사도 자유로 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나는 체와 용으로 불생불멸하여 내가 이 생에 짓고 미처 받지 못한 업의 종자를 인연으로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호리도 틀림없이 또 다른 나를 출현하게 하여 전생에 받지 못한 업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감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계율과 인과를 중요하게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체와 용으로서의 본래의 나를 망각하면 나의 발원, 바탕, 기원을 망각하게 되어 업에 대한 현생의 책임도 짓지 못하고 감수도 못하여 업을 초월할 수 없으니 체용을 망각한 인생의 고통이 무간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한 가지 뜻은 진리와 진리의 체 그리고 그 체의 작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현상 차원의 생멸 계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체와 용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으니 시공간에 존재하는 우주 만유는 모두 동일하게 그 체와 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 만유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림자라 하신 것입니다. 수심결에서

유물을 초월한 일원의 문이 동시에 생사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래서 이를 일심이문이라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채화용의 한 가지 뜻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정전 제2교의편 제1절 일원상의 진리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가 진공의 자리입니다. 무시선법에서 이 진공의 자리를 체라 삼으라 하셨습니다. 진공의 자리에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낮추게 됩니다. 그 광명에 의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 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묘유의 자리인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12지 연기, 무명에서부터 그 12지 연기의 과정인 것이죠. 깨치면 업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새생생생에 다시 새롭게 생기를 넘치게 우주 만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무명에 빠져서 본래 바탕을 망각하면 만들어진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무간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텅 빈 진공의 자리가 단지 추상적이고 감론적인 허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광명이 비춰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부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와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진공의 최의 자리에 바탕한 묘유의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의 진리 진공묘유의 조화 채화용을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든 깨닫지 못한 자든 모두 이 동일한 하나의 바탕이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 하신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다면 부처는 일원의 진리인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화용이 자신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임을 깨달아 자신의 육근을 사용을 모두 자신의 바탕인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이고 중생은 그 본래의 바탕과 기반을 망각했으니 채화용에 의해 형성된 그림자에 불과한 자신의 몸과 의식을 자신으로 착각하여 그 몸과 의식에 집착하고 그 몸과 의식만을 가꾸기 위해 돈과 명예를 쫓아 평생을 허망하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일원의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이 생멸하는 형성 차원의 생멸계월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권력과 명예가 아닌 공부의 요도 삼학병진의 수행과 진행사조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바탕을 찾는 것입니다. 진공묘유 그리고 채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임을 깨달은 것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경지가 현상 차원의 생멸계열과 동일한 차원의 경지가 아님을 깨달는 것이고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경지가 있어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으로 인한 경계를 제거하는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경지를 간과한다면 경계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안타깝게도 수행도 신앙도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업과 상을 남길 뿐입니다. 진행사조의 신분의성의 신은 진공묘유의 채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각자의 발원이고 정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는 진공묘유의 채용이 본래 나이고 본래 내 마음이며 본래 내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의는 그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의 경지를 깨닫기 위해 그것을 의도와 화두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성은 그 본래의 바탕과 기반인 진공묘유와 채용의 경지에 합일하기까지 정성을 다하라 는 말씀입니다.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이 생멸하는 현상계열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이 부처가 되는데 머물지 않고 병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인생의 요도 사안과 사유를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무자력한 사람을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라 하신 것은 사람의 육체라 하는 것은 생멸 성쇠에 따르는 것이나 그 일점의 정령은 도무지 생멸 성쇠가 없이 천지로 더불어 영존하여 기회를 따라 때때로 세상에 얼굴을 놔둔다는 대종사님 대각의 경지에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그 일점의 정령이 생멸 성쇠가 없어 영원히 존재하여 인연 따라 세상에 얼굴을 놔둔다는 말씀은 곧 우주 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세상에 출현시킨다는 묘유 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음보호는 진공묘유의 조화인 일원의 진리와 체용에 바탕할 때 온전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부모만이 내 부모가 아니라 과거 수천만 겁을 드나들며 정하였던 부모와 또 앞으로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이 없고 수가 없는 부모의 은혜를 현생 부모에게만 갚을 수 없다 하여 사은의 부모운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상 서문에서 일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요도 진공묘유의 조화와 체용을 바탕으로 제정된 교리입니다. 사요 가운데 하나인 타자녀 교육의 경우 타자녀 교육의 강령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체용의 경지를 바탕으로 하기에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경계와 분별을 초월한 자타 국한을 벗어난 진공묘유와 체용의 진리가 있기에 인생의 요도인 사유를 제정하시어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사막을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조건도 또 별도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훈련의 조건이 말씀드린 8조이고 솔성요론, 계문, 정기훈련, 상시운영주의사항, 교당내항시주의사항, 일기법, 유무념입니다. 이 모든 교리의 이해와 실천에 진공묘유의 조화와 체용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바탕이며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각각의 교리가 파편화되지 않고 생명력을 얻어 우리 모두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게 할 수 있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한 가지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몰랐다고 좌절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체용은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우주 만유의 바탕이고 기반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더해질 것도 없고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서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그 한 가지 뜻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분별주착을 제거하는 데 열심일 것이고 보통급과 특신급의 계문을 지키는 데 열심일 것이고 탐진치의 제거에 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처의 인격을 갖추는 것도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일원의 진리를 깨달아 사막수행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은사유를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자리에서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말씀이 무색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의 불평등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불평등을 제거하여 평등의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부모운을 실행하는 분들을 대종사님의 대각의 경지에서 부모운을 실행하는 분들을 그리고 타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급, 특신급, 계문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종사님 일원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고 공도자이며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은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분들이 계시기에 한 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는 정산종사님의 개송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실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발걸음을 쫓아 부지런히 정진족공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덕산 염관진 교무님의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이론상의 진리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도경수의 마스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3: ON!
2: 경농의 스티온
3: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2: ON!
3: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2: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3: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백발의 노부부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는요. 커피는 은은하고요. 말은 또 느긋하고 아, 음악은 샹송이 흘러나왔어요. 요즘 빠르고 간편하고 아기자기 발랄했던 여느 커피숍과는 좀 달랐달까요? 사람이 가진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투로, 향기로, 또 자신만의 취향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요. 똑같은 시간에서도 우리만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스텔라장의 라무 레 바게트 바히.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7: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8: 밥알 찹쌀떡의 원조.
9: 100년 앞변
8: 첨가물 없이 건강한
9: 100년 앞변
8: 30년 전통
9: 100년 앞변
8: 떡 선물세트는
9: 100년 앞변
8: 1588-5678.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반갑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소개하기가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발음이었죠. 예, 그래도 뭔가 따라하고픈, 예, 그런 발음이었어요. 라무 레바게트 바히. 이 약간 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낭만적인 곡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도심 항복판의 대형 그 커피숍에서 샹송이 흘러나왔는데, 의자, 뭐 장식품도 그렇고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뭔가 사람을 차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요즘에 그 흔한 키오스크 하나 없는 매장은 백발의 노부부가 아주 느긋하게 손님을 맞았는데요. 빠르고 감각적인, 다소 요즘 스타일과 달라서 그런지 더욱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여기만의 분위기, 아우라를 풍기며 누군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가 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크레이지카이의 노바보사, 조원선의 살랑살랑.

크레이지카이의 노바부사 조원선의 살랑살랑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341 쓰시는 분이 희원님 발음 너무 귀여우셨어요. 하하. 오늘 오프닝에 나온 백발 노부부의 커피숍 어딘지 진짜 궁금하네요. 요즘 어딜 가나 키오스크라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는데 그 느긋함 저도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 그 요렇게 샹송을 들어주시진 않고 그 멕시코의 요쪽 요쪽에서 이제 있으시다가 오셨대요. 우리 한국 분이긴 한데 그래서 동네에 그 필라테스 1층에 그 이런 어떤 그 멕시칸의 라틴 요런 음악들이 계속 나옵니다. 딴딴딴딴 나오면 정말 제가 예 그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또 이 노부부가 하시는 그런 커피숍과는 전혀 상반되게 굉장히 그 몸에 어떤 사라사라 내살들아 다 떨어져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라틴이 너무 세게 나와요. 그래서 호흡을 만약에 3박자로 딴딴딴 가야 되는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번 필라테스를 할 때마다 더 쪼개지는 느낌이어서 근육이 굉장히 잘 생기는 느낌. 예,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요즘에 어떤 커피숍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공간을 좋아하는데 뭔가 이 샹숑과는 또 느낌이 다르지만 요즘에 그 다른 커피숍과는 좀 달라서 거기를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 동네마다 약간 그 일반적인 곳과 다른 데가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또 요즘에는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샹숑 나오는 곳이 있으면 저도 한 번쯤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더니 날이 흐릿하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만들어가 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해요. 뒷번호 2056 쓰시는 분은 너무 습해요.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몸도 찌뿌둥합니다. 이 찌뿌둥한 기분을 날려버릴 수 있게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원위의 나의 계절 봄은 끝났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원위의 나의 계절, 봄은 끝났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치즈의 마이 로맨스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1: 경농이 만듭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성시경의 어느 흐린 날의 행복.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물레 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모나게 불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뒷번호 2419 쓰시는 분이 희원씨 라무 레바게트 바히 발음 아주 잘 굴러가고 좋았습니다. 칭찬합니다.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프랑스 감성으로 점심은 바게트 샌드위치 당첨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발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오프닝을 읽고 아, 요 곡만 소개하면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씩 되새겨 주실 때마다 저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틀리지 않으려고. 예, 다행히도 틀리지 않았네요. 아, 그리고 바게트 샌드위치까지 맛있게 드세요. 전 호성님은 현님 어제 휴일에 저는 장성 축제를 다녀왔어요. 오늘은 집에서 푹 휴식하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날이 좀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또 이제 호상님께서는 쉬시는군요. 오늘 날씨가 약간 꾸리꾸리한데 아, 이런 날 또 이렇게 감성 있게 또 집에서 쉬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창밖을 보시면 또 좋은 음악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1104 쓰시는 분은 대구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주부입니다. 요즘 손님들이 키오스크나 무인 매장을 편애하길래 저도 기계를 들여야 하나 고민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프닝을 듣고 마음을 굳혔어요. 기계 대신 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향기로 저만의 아우라를 만들어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다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빠름만 찾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묵묵히 천천히 또 본인의 갈 길을 예 이렇게 가시는 거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화사의 So Cute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화사의 So Cut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홍경화님이 저는 오늘까지 휴무, 좀 전에 자주 다니는 대중당을 다녀와서 집에서 어플로 희원씨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기분 좋으니 12시 희원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방송 잘 청취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목욕제기를 하고 오셨군요.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2253 쓰시는 분은 희원님 안녕하세요. 연휴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다시 일상이 왔네요. 오늘도 도시락 가지고 공원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싶은데 곧 다시 비가 올 것 같아 사무실에서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서 사 먹으면 물가가 너무 비싼데 제철 채소들은 비교적 아주 저렴해 채소를 많이 넣고 도시락 싸고 있는데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점심 먹으며 듣고 싶은 노래 휘성의 레인드롭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건강도 챙기시고 돈도 아끼시면서 아주 일석이조네요. 아주 아주 칭찬해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휘성의 레인드롭.

휘성의 레인드롭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477 쓰시는 분이 희원님 대구는 당당하게 더워요. 뭐 하자는 건지 벌써부터 요렇게럼 덥네요. 연휴 기간 동안 딸이랑 바쁘게 보냈답니다. 지난 3월에 병원 검사 결과 다행히 그동안 나름 착하게 살았는지 제가 걱정했던 결과는 빗나갔고요. 다만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교수님의 의견이라 아직 숙제는 남아있답니다. 뭐 숙제는 하면 되는 기고 뭐든 마음먹기 나름이더라고요. 이제 쉽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이왕 벌어진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걱정을 하기보다는 한 발 한 발 또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시간이 지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리를 조금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7477님이시기 때문에 잘 또 수술도 잘 되시고 그 이후에도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럼요. 한정원님께서는 노부부의 커피숍 이야기를 들으니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좀 나네요. 늘 느릿한 말투로 밥은 묵었냐 하시던 음성이 오늘따라 참 그리워집니다. 비가 오려고 마음에 센티한 바람이 부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럴 때가 있죠. 진짜 뭐 날씨의 영향도 있고 뭐 계절의 영향도 있고 혹은 라디오다 보니 어떤 다른 분의 사연을 듣다가 본인의 사연처럼 혹은 내 얘기처럼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전부 다 외갓집 친가 다 돌아가셨는데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데 또 한정훈님과는 다르게 경상도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그 빠르셨어요.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예, 빠르셨던 또 그 생각이 나면서 웃음도 나고요. 그리고 예, 할머니 손에 제가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 나네요. 예. 할머니 잘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2부 끝곡으로 QWER에 눈물 나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 참기 띄워드리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2: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매양 의식이나 거처에 분수 밖의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 밖의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폐가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지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단박과 질서를 위주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실시품 2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연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효소인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케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핫한,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 저 호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1: 그때요, 향단이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데, 너그럽게 웃으시는 당

투스토리의 도사리 카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 어떻게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왠지 가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에도 한 번 더 나가니까요. 귀를 활짝 여시고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꼭 맞추시길 바라면서 풍악을 올려라.

0: 정답 아시는 분 4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1: Yeah.

쇼빅의 니 눈, 니 코, 니 입술, 소유 정기고의 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알아맞혀 봅시다. 정답은 바로 엄마의 일기 왁스의 노래였죠. 뒷번호 2305 쓰시는 분, 왁스의 엄마의 일기. 매번 손해보고 바보 같은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했는데 엄마처럼 살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483 쓰시는 분은 정답 왁스 엄마의 일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7337 쓰시는 분, 왁스의 엄마의 일기. 6월이면 엄마의 16년 기일이 되네요.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1340 쓰시는 분, 엄마의 일기 왁스 이렇게 보내주셨고, 뒷번호 8890 쓰시는 분께서도 왁스 엄마의 일기 오늘따라 노래가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찌 이리 구슬픈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원곡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왁스의 엄마의 일기.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1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함을 넘어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전입과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치송. 오늘은요 디토의 왜 그래, 잉크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DJ의 헤이걸 띄워드립니다.

그때는 갔다 그댄 이제 여기 없다 짧은 순간에 만나 하늘을 걸러서 난 만족한다 유치하게 짝이 없다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다고 나도 이제 미련 없다고 그냥 착하기 연이 하자고 하니 왠지 모를 그대 모습 너무 익숙하다 눈에 어지러운 느낀다

티토의 왜 그래, 잉크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TJ의 헤이걸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 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687 쓰시는 분이, 희원씨 오늘 우산 챙기셨나요? 지금 밖이 금방이라도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퇴근길 하굣길 비 조심하시고 눅눅한 화요일이지만 마음만은 뽀송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덕분에 또 오늘 예보를 보고 와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네, 뒷번호 45572 쓰시는 분은, 따뜻한 믹스커피 한잔 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시큰하지만 희원씨의 기분 좋은 12시가 있어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채널 고정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함께 해주심에 감사해요. 뒷번호 3294 쓰시는 분은, 빠른 것만 대접받는 세상에서 느긋함이 신선하다라는 말 깊이 공감합니다. 흐린 화요일 이 시간 나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고품격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 더욱이나 예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노래 두 곡 이어 드릴게요. 유나의 널 생각해, 산이의 러브식.

혼자만 하셔야 해요. 지금껏 아무한테도 얘기

유나의 널 생각해, 산이의 러브씨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뒷번호 2492 쓰시는 분이 5월인데 한여름 날씨처럼 후덥지근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오늘입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려고 이리 습한지 몸이 저기압에 꾹 눌려있는 기분이에요. 힘나는 노래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 딱 맞는 신청을 해주신 럼블피쉬의 으라차차를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볼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비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지만 온다면, 예, 온다면 우리가 우산을 챙기지 않아 머리에 맞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죠?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띄워드릴게요. 우린 내일 만나요.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현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재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들 중에 차나 대중교통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침부터 자전거를 타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작 타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 시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긴 이유가 다 있어요. 만일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대신에 페달을 밟으면서 기분 좋은 바람도 맞고 또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미처 몰랐던 주변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 말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힘들면은 잠깐 멈췄다가도 좋은 그런 자전거의 속도처럼 우리 인생도 내 속도대로 굴러갈 때 진짜 행복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님입니다. 부처 같은 인생.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점심들은 만나게 거시기 역에 드셨겠죠? 오늘은 거시기 그 어느 대학교 앞에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예, 그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 할머니 떡볶이집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거시기 뭐냐 하면은 이 집이 떡볶이를 여전히 이 1인분에 지금까지 3,000원으로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거요. 물가도 오르고 주변 가게도 다 올랐는데 그래서 그 걱정이 돼가지고 거시기 그 주변 상인들이 할머니 그렇게 팔면 참 거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시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옆집 야채 가게 할머니가 이제 대파도 슬쩍 더 얹어주고 방앗간 아주머니 떡값을 몰래 깎아주고 거시기하면서 서로 거시기한 비밀을 지키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 그 가격이 안 맞아. 판매하고 이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 할머니 재료대 값을 깎아주면 돼. 그래서 이 옆집 상인들이 다 깎아줘보자. 이렇게 해갖고 참 거시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덜 남기더라도 돈 없는 학생들 배불리 먹이자. 이런 거시기인 거 아니겠어요? 들거리면서도 뒤로 챙겨주는 거. 그게 우리 시장 인심입니다. 예. 겉보기엔 평범한 떡볶이 한 조씩인데 사실은 온 시장이 같이 맞는 것이었던 것이요.
1: 대유로, 오빠, 이혜리, 자갈치 아줌마.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 맛보는 시간. 구성서의 동창생입니다. 독산도 한양씨가 입석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휴일인 줄 알았어요. 날씨는 허덥지근하고 비는 안 오고, 예, 주현미의 노래 듣고 싶다고요. 창원의 변재인씨 들어오셨습니다. 대전의 김윤혜씨 어서오세요.

오전에 꾸물꾸물 했던 날씨가 조금 웃고 있는 오후 2시 신나는 트로트가 은근 설렌다고 김윤혜 씨. 윤영희 씨가 후대증은한 날이에요. 비 내리기만 기다리면서 2시간 행복하게 듣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한 4시 정도 방송 끝나면 올려나요. 부산의 신복순 씨가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후덥지근합니다. 오후도 좋은 행위 가요상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시다. 경남 거창의 이현술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미 빨간 레인코트.

빨간 레인코트 이샘이었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행복한 시간 함께 좋은 음악과 함께 출석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구의 최영아 씨 들어오셨고요. 성현동의 김영분 씨,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점심 먹고 카페에 와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김옥배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선물.

김혁배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아 씨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올해 마지막 주 멋지고 신나게 파이팅 합시다 하셨고요. 김혜성 씨 오늘 또 좋은 일 가요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요. 그리고 이달혜 씨 부처님 오신 날 두어 시간 밖에 있었더니 발이 새까맣게 타버렸다고요. 이준호 씨 항상 좋은 말씀 좋아 좋아 최고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지연 알쏭달쏭.

자, 전지현의 알쏭달쏭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바로 어떤 노래를 전해드릴까요? 이 노래 전해드릴까요? 황진영의 노래. 예,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멋쟁이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내일을 향해 전해드리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연휴 동안에 다녀오시는 뭐 글들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최경 씨가 낮에는 클래식 음악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감성, 그리고 밤에는 재즈 음악으로 분위기를 더해줘서 아름다움을 더하는 카페에 들러서 조용히 흐르는 조명빛에 마음의 편안함을 받고 레모네이드 한 잔의 상큼함이 목을 적셔주는 아름다운 밤을 즐기다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분위기, 그 영화, 드라마 뭐 여기에 나오는 그런 그림 영상이 됩니다. 네. 어제 아름다운 분위기와 재즈 음악의 내 음악은 맑음, 한낮의 상쾌함과 즐거움이 함께 내 마음의 행복을 더해주는 멋진 방송, 트로트 전문 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제에서 함께합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즈 음악, 클래식 음악 분위기 잡고 쫙 들으셨다는데 오늘은 또 좀 그래도 우리 이제 분위기 있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그 레인, 호스베르츠라는 노래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닙니다. 장르 이탈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거기에 분위기 있게 네, 날씨의 흐림으로 마음의 차분함을 조은영의 가요 세상으로 추억으로 담습니다. 오늘 또 제작진 덕분에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카페 가서 음악만 즐기는 건 아니에요. 뭐 앉아있다 보면은 귀가 저절로 열린 디아드르 있잖아요. 뭐 옆에 있는 분들 음악 딱 뭐 차 한잔 즐기시면서 느낌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뭐 한쪽 테이블에서는 조별가제 역할을 하는 게 대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고 또 오른쪽에서는 내가 아는 형이야 말이야. 주식 정보를 전달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또 저 멀리서는 뭐 소개팅 한다고 저음답게 앉아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다정한 연인들은 막 뭘 못해서 안달에 막 옆에 손을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거기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그 대화 조각들이 다 누군가의 하루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같습니다만은 다 공감이 가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의 오후는 어떤

가사로 만든 이야기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은 괜히 지난 사랑을 떠올리게 된다. 애써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도 젖은 거리 위에서는 다시 선명해진다. 특히 이별이 있었던 날의 비는 오래 남는다. 끝내 붙잡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비는 참 이상하다.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데려온다. 빗소리를 듣다 보면은 문득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함께 걷던 거리의 기억이 다시 마음을 두드린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잊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끔은 비오는 밤처럼 조용히 꺼내어 아파하고 또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내리면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떠올려 본다. 슬픈 화요일의 빗속에서 아직 끝내 다 보내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하여 말이다.

오늘 비 온다고 이사 가는데 걱정이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비가 안 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비 안 올 겁니다 했는데 이사를 오전에 잘 마무리하셨겠죠. 네. 오늘의 에세이 부드러움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듣는 노래는 신선함으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혜경 씨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노래를 쭉 적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서산의 유상욱 씨, 월산동의 문영구 씨가 잘 듣고 있어요. 민선의 홍랑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부안의 민호 씨가 퇴근해서 시골 고택 텐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도전 개구리가 또 보이고 오디와 앵두가 익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찍어서 주셨는데 예. 예전에 예. 그 고향의 느낌이 드네요. 정겹고 행복하네요. 얼마 전까지 고택이 싫다면서 읍내 아파트로 이사가자던 아내가 넓은 정원과 연못이 있고 산새들이 우러대는 이곳 고택이 좋다고 해서 천만다행이다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윤수일의 노래 터미널 백남봉의 청학동 훈장날이 쭉 주셨습니다. 아마 요즘에 고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영만의 노래 사랑하는 여인아 전해드립니다.

자, 문희옥의 이봐요 신청하신 분 들으실래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두 분 잠시 후에 함께 오겠습니다. 사랑 잃고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페미니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대정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이 앞주에 예, 1승을 거둔 나래님의 노래 들었어요. 네, 담쟁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내 편이 되어주세요.
6: 내 편이 되어주세요. 태남 씨를 소개합니다. 트로트계의 부바, 명품 보컬. KBS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달성한, 왕중왕전에 진출한 최정의 6인 중 한 명인 그는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여러분에게 호사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트롯계의 푸바오에서 감성 트로터
5: 됐습니다. 노래... 거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차례는 소개 안 해도 될 라레씨. 원래 본명은 김나래. 피리 연주가 겸 가수이며 소속 그룹은 열리지, 소속사는 엠소릭으로 확인됩니다. 주계예술대학교 국악과이며 대학에서 국악기 피리를 전공한 뒤에 비정국악 밴드와 다양한 무대에서 피리 연주 활동을 이어오면서 트로트가 좋아서 트로트로 온 그의 이름 나래라래 나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5: 네,
8: 트로트 나래입니다.
5: 네,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자신들을 소개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 잘 오셨어요. 네, 나래 씨는 좀 익숙해져가죠?
8: 네, 이제 제 집 같죠. 이제 여기는 저희 집이 되었죠.
5: 왜냐하면 한번 이제 팬들이 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동팀이 나와서
8: 네. 네.
5: 노래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실력은 다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노래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최고의 가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9: 맞습니다.
5: 내 팬이 되어주세요라고 고소하는 시간입니다.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내 팬이 당당하게 되어달라는 거니까.
8: 그렇죠.
5: 자, 그래서 팬이 되어달라는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시간 30초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개도 좋고 팬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좋고 30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1번 네, 태남 씨부터.
7: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롯계 푸바오 가수 태남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트로트계의 푸바오에서 감성적인 그런 당신 꽃이란 곡으로 돌아왔는데요. 누구보다 특별하고 누구보다 짙은 감성으로 여러분들의 고막 남자친구 혹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되어주세요.
5: 야, 시간 딱 맞았네. 오, 시간을. 야, 그 경력이 좀 있나 보다, 시간 딱.
7: 하다 보니까 오, 이제.
5: 야, 30초만 네. 딱 해야 되겠다 하면 30초. 1분 해야 되겠다, 1분. 10초면 10초. 이게 딱 가능하나요?
7: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5: 대부분 30초는 하나 보다.
7: 예, 네, 딱 이. 네. 요 이제 멘트를 할 때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미리 보내주셔서
5: 우리 작가가 착해요.
7: 네, 네. 그래서 뭐 타이밍을 조금 그렇죠. 이렇게 봤습니다.
5: 네. 네. 30초를 좀 맞춰라고 저는 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얘기를 하더라고. 네. 네. 작가가 이게 마음이 약해. 네. 자, 그러면 나래 씨 준비되셨나요?
8: 네.
5: 네. 출발.
8: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피리트롯 나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에 찾아왔는데요. 제가 3주째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활동 많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주시고 이제 앞으로 나올 엉터리죠. 엉터리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네, 딱 25초. 예. 여유가 있다 이거지. 예, 그동안 해왔으니까 5천은 그냥 버리겠다 이거지. 시간이 짧아도 할 건 다 했다.
8: 아, 그렇죠. 예.
5: 태남 씨는 요즘 활동 많죠?
7: 네. 대외적으로 좀 굉장히 네. 좀 정신없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잠을 좀 불규칙적으로 자니까 이게 불면증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네.
5: 태남 씨는 녹음하는 걸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노래 녹음.
7: 노래 녹음이요?
5: 네.
7: 뭐 좋아도 하지만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5: 그러니까요.
7: 연습을 평소에도 하기 때문에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좀 레퍼토리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다이어트도 다시 하고 있고 원래 좀 겨울에 살이 좀 찌잖아요.
5: 네, 원래 이제 동면을 하니까.
7: 네, 네. 원래 곰은 푸바오 핸더가 네. 동면을 했었나요?
5: 아니 근데 왜냐면 네. 그 별명이라고 하는 게 그 네. 별명 때문에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아니,
7: 원래 돼지였어요.
5: 네.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네. 또 이제 간식이니까.
7: 좀 빠졌죠.
5: 아 너무 빠지셨는데.
7: 예, 그렇죠. 네.
5: 몇 킬로 정도 되세요?
7: 지금 한 70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 재봤지만은 원래는
5: 안 재봐서 78kg인 거죠?
7: 네. 네. 그러면은 한 원래는 한 90.
5: 그렇지.
7: 네, 90 몇 킬로
5: 재보면 90대가 넘어갈 수도 있고.
7: 지금요?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 78kg.
7: 네, 78, 9kg.
5: 아 예예. 예.
7: 80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5: 79. 네. 79.5.
7: 아, 그 정도.
5: 예. 네, 네, 네.
7: 그 정도 하겠습니다.
5: 나래 씨는 이제 신곡을 준비하시느라고.
8: 네.
5: 뭐 계속 준비를 하신 거예요?
8: 네. 이게 갑자기 준비하게 된 거긴 한데 네.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네네. 이제 나래야 너무 좋은 곡이 있다. 이 곡이 원래는 발매가 됐었던 곡인데 네네. 이제 새롭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부른 거는 이제 가이드곡이 된 거지.
8: 그렇죠.
5: 네, 그분이 실험적으로 한번 불러봤는데 조금 떠서 본격적인 가수가 부르게 된 거지.
8: 네네네네. 네.
5: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8: 아, 예, 죄송하지만 네. 뭐.
5: 그 제목은 같나요?
8: 제목은.
5: 제목 좀 틀리게 해야 되는 건데.
8: 네. 원래 곡은 네. 당신은 엉터리였는데 아, 이제는 당신은을 빼고 엉터리로만 활동을
5: 아니 근데
8: 건가요?
5: 왜냐하면 엉터리나 뭐가 그 제목이 앞에 꽤 들어가잖아요.
8: 그쵸.
5: 그럼 그 앞에 치잖아.
8: 네.
5: 그러면 그 앞부분에 노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이 기분이 좀 그래. 그런데 아예 제목을 바꾸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또 뭐 그 요즘에는 조항조 씨도 마찬가지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불렀던 곡 다른 분들이 불러서
8: 네.
5: 그 곡을 히트를 시키는 각자의 가수에 대한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8: 네.
5: 그래서 내 노래가 남이 불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8: 그렇죠. 예.
7: 맞습니다.
5: 내가 잘 불러서 히트하는 사람이 히트곡을 만든 사람이 그 곡의
7: 주인공이죠.
5: 예.
7: 제목 괜찮은데.
8: 괜찮나요?
7: 네. 네. 임팩트도 있고.
8: 엉터리의 주인공이 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5: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노래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네, 태남 씨의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태남 씨의 노래는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7: 네, 제가 요즘 한창 부르고 네. 다니는 이제 네, 신곡이죠. 타이틀곡. 네, 타이틀곡이죠. 네. 당신꽃이라는 곡입니다.
5: 당신꽃. 네,
7: 굉장히 이제 감성 네네네. 짙은 노래고.
5: 주로 노래들이 네. 당신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나요? 당신.
7: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그대라고 네네. 하기에는 조금 이제
5: 그렇죠.
7: 트로트에서는 어울리진 않고 당신이.
5: 그렇죠. 라디오도 우리가 이제 포유라고 네. 해요. 당신을 위한. 그러니까 상대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방송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듣고 있지만 그 방송 듣는 분하고 나하고의 교류 방송과의 그 단 둘이만의 어떤 교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러 명이 듣고 있지만 네 for you 당신 것 한번 들어볼까요?
7: 네. 네
5: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 네 태남입니다. 앞에 이 두 분의 특징이요 성을 빼고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입니다. 태남 씨도 성이 있죠?
7: 네네, 저는 권씨입니다.
5: 네, 권태남.
7: 네네, 맞습니다.
5: 이분은 김나래에서 김자를 빼고 나래. 예, 성만 뺀 두 분의 예,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자, 태남씨 쓸데없는 소리에서 미안해요. 준비되셨죠?
7: 네. 네.
5: 자,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당신 꽃이었습니다. 자, 1번의 팬이 되고 싶다. 아, 난 저번에 오늘 너무 내 팬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태나입니다. 나래씨 준비되셨나요?
2: 아, 네네네.
1: 네.
2: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1: 네, 노래 감상을.
2: 예.
1: 네.
3: 이제 제가 아마. 저도 취해보겠습니다.
1: 나래씨가 태남씨 팬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태남씨가 나래씨 팬 되고 말이죠.
3: 어, 그럼요.
1: 네. 서로 팬이 되는 뭐, 아주 훈훈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래씨의 노래, 아리랑 피리.
2: 네.
1: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까요?

0: 우리 어렸을 때 불던 피리는 뭐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걸 훅 불면 피리였는데 이건 대나무로 해서 뭐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뭐 마르지 않게 해가지고 입에다 끼우고 뭐
1: 네 맞습니다.
0: 그게 뭐예요?
1: 이게 국악기 피리라는 네. 악기인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0: 우리 우리나라 피리는 어렸을 때 그냥 피리.
1: 그렇죠. 리코더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네.
0: 아, 그걸 피리더라고요.
2: 저 단서라고
0: 우리는 그냥 피리고.
1: 이게 실제로 보면은 붓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리드와 이 본체가 분리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입구가 리드 입구가 원래는 붙어 있어요. 그랬다가 물에 불려야지만 이게 네네. 동그랗게 벌어져서 불 수 있게 되거든요.
0: 소리가 이게 물에 적셔가지고 좀 있어야
1: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0: 약간 그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네네네. 나지 마르면 안 나죠.
1: 네네.
0: 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라디오에서 피리 소리를 귀하게 들어서 연주 아우, 너무 잘 들었다고.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근데 그 노래가 좀 고음 올라가야 할 때 그때 피리를 싹 푸니까 아주 이 편리하네.
1: 편리합니까? 네.
2: 저도 피리를.
0: 네, 고음을 막 질려야 될 때 피리로 고음을 야! 할 때 이렇게.
2: 아, 근데 이게 소리가 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게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어우, 네. 뭔가.
0: 딱 어울려요.
1: 네. 이게 국악기 중에 사람 목소리랑 가장 비슷한 악기가 피리라고 하더라고요.
0: 내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피리
1: 네.
0: 소리가.
1: 네.
0: 죄송해요.
1: 네.
0: 태나 씨 노래
1: 너무
0: 불러요.
1: 좋습니다.
0: 준비됐나요?
2: 네네.
0: 어떤 노래 부를까요?
2: 예, 네, 아 다음 곡은 네. 네. 미운 사랑 준비했습니다.
0: 아니 피리 안 가져왔어요? 뭐 이런 거?
2: 아 없어요.
0: 가져와야지. 네.
1: 다음 주에 빌려드릴게요.
2: 아 예.
1: 네네.
2: 아, 다음 주 없을 수도 있어요.
0: 아니
2: 제가.
0: 피리를 가져오셨는데 비장이 뭘 하나 허리머리 듣고 뭐 그 맞는 피리라도 뭐 뚜껑으로 이게 부른다고 허락이 허락이 없어요?
1: 립밤 립밤.
2: 립밤.
1: 아, 네네네.
0: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빨리 다음에는 올 때 호루라기라도 들고 가세요. 네, 야 피리로 일단
2: 호루라기라도.
0: 예, 예. 자 그러면은 태남 씨가 부르는 노래 예, 자 가겠습니다. 미운 사랑. 네 가 볼까요?

0: 감사합니다.
1: 목소리가 들으면은 이제 뭔가 슬픔과 뭔가 이렇게 그게 담겨져 있는 듯한 목소리. 예, 많은 분들이 태남 가수님 목소리 좋으네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이제 그 좀 중점이 좋은 목소리가 있고 뭔가 이렇게 사연을 담은 절절한 노래가 있고 그렇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예, 태남 씨 목소리는 그 색깔이 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사실은 이 목소리가 제가 원래는 컴플렉스였어요.
1: 네, 아, 그랬어요.
0: 예. 왜냐면은 제가 남자 치고는 조금 하이 쪽에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트로트 할 때는 약간 자충수가 되더라고요.
1: 네, 그럴 수 있죠.
0: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고심 끝에 이제 요거를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라고 해서 연습을 좀 했는데 괜찮았나요, 나래 씨?
1: 네,
2: 너무 좋아요.
1: 네. 자, 이제 4부에는 이제 나래 씨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색깔이 PD의 소리하고 나팔 소리 아니 그 트럼펫 소리 네. 아니 아무튼 네. 소리들 4부에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멋진 네. 노래 태남 씨는 1번입니다. 1번 태남 씨. 예. 자, 잠시 후에 2번 나래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3: WBS 원음 방송입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자, 돈의 가요세상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3, 4부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팬이 되어주세요. 자, 두 분의 가수의 팬이 되어주십시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요 상품권 드립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리고요.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자, 이제 나래 씨의 노래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7: 저는 저번 주에 네. 김혜연 선배님 목소리를 닮았다고
6: 네,
7: 그랬었죠. 어떤 분이 해주셔서 네. 이번에는 서울대전 대구 부산 준비했습니다.
6: 찍고 예. 뭐 태남 씨 옆에서 코러스 해주세요.
8: 아, 예.
6: 네, 서울대전 대구 부산
8: 피리는 못 부르지만
6: 찍고 예. 뭐 피리까지는 네, 괜히 또 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네. 자, 서울대전 대구 부산 출발.

0: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찍고 찍고였습니다. 이야, 음색이 확실히 티네요. 좋은 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한테 한 얘긴지는 몰라요.
1: 뭐 나리 씨.
0: 네, 두 분에게 얘기하시는 건지. 네. 자, 일단 번호는 이번 아래님이 예, 월등하게 오는데 태남 씨는 여기 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1: 저요.
0: 조용히 오셨나 봐요.
1: 아, 네. 아닙니다.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0: 지금 바쁜 시간인가 봐.
1: 예. 네.
0: 야, 나래님네 가족들은 오늘 다 좀 많은 분들을 동원하셨나요?
2: 아, 얘기를 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네. 저번 주에 이제 승을 했기 때문에
0: 아, 그래서.
2: 저절로 알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네.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 쭉 가더라.
1: 아, 아.
0: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예, 예, 그쵸.
0: 지금까지는. 나래 씨가 많이 오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1번 태남 선배님

0: 빼달라는
1: 여기서는 거니까. 예, 여기서도 5만 표 받고 싶어요.
0: 아, 그렇죠.
1: 5만 표 받고 싶어요.
2: 예. 1번입니다.
0: 예, 거기는 뭐 거기는 사연 또 뭐 노래 이렇게 다 이제
1: 그렇죠, 그렇죠.
0: 다 따지는 거고. 예, 그래야 좀 마음도 그렇고 또 노래도 보고. 우리는 노래도 노래지만 정말 팬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1: 사실 네. 그 아침마당보다도 네. 여기서 노래하는 게 훨씬 편하긴
0: 그렇죠.
1: 해요.
0: 네. 우리가 편하고 이게 무슨 일생 이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 한 번 출연하잖아요 방송은 원래.
1: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런데 한 번 더 덤은 좀 팬이 돼서 좀 한 번 더 저 가는 거지.
1: 저는 사실 그때도 네. 우승할 줄도 몰라. 네네네. 판에 그냥 그랬었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한번 타니까 계속 바람을 탄 거죠. 네,
1: 진짜 네. 운이 좋았어요. 저.
0: 그 뒤에 변화가 좀 있었죠. 우승하고 난 뒤에.
1: 많았죠. 네, 동네에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네. 알아봐 주시고.
0: 그 우승이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2: 아우,
0: 또 엄마의 또 그 네. 사연이 있어요. 태남 씨가 또. 엄마를 살피는.
1: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우승을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네. 만들어준 우승이라 예.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0: 네.
1: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출연하셨어요.
2: 아, 그러니까. 겸손까지 하시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고생 많이 가수도 보면 옆에서 저는 이제 지켜보는데
2: 네.
0: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쉽게 얻어지면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2: 네.
0: 그만큼 어렵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값지게 그거를 또 섬길 줄 아는
2: 네,
0: 그 대중들을 섬길 줄 알고 팬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팬들을 금방 다 뭐 내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대중 가수들은.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걸 더 잘 알아요. 우리 나래 씨도 이제 늦게 했고 우리 태남 씨도 그렇고 그 세상을 내 벗고 다 보고 알거 알고 느끼고
2: 네.
1: 그러니까 알죠 이제 네. 알아요.
0: 그렇죠. 이제 성길 줄 알고
2: 네.
0: 감사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태남 씨 노래 부를 차례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나래 씨 부를 차례인가요?
1: 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1: 퐁당퐁당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제가
0: 맞습니다. 네. 아니 뭐 마음대로 갈 수도 있죠.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1: 이번에 또 제 네. 노래로 하겠습니다.
0: 네.
1: 방금 이제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온갖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이제 그 요즘 세상에 맞는 네. 곡이에요. 남자의 운명이라는 곡인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투쟁하듯이 살아가는데
0: 네.
1: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가사입니다.
0: 누가 쓴 거예요?
1: 저희 대표님이 쓰셨고요. 또 작사가는 이제 송광호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0: 이정구 씨도 대단한 작곡가고.
1: 맞습니다.
0: 송광호 씨는 노래 강사나 하지 작곡 작사 뭐 그냥 꽉.
1: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 앞서 불렀던 곡이 또 송광호 선생님 곡이네요.
0: 그러니까요. 더 송광호 씨 곡들이 많아요. 요즘에 아주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네.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심사도 하시면서.
1: 맞습니다.
0: 언제 다 나 몰라.
1: 네. 그러니까요. 아, 참.
0: 그러면은, 태남 씨, 네. 일단 노래 불러주세요. 네. 자, 태남 씨가 불러주는 혼인의 노래입니다. 남자의 운명. 예. 혼인의 이야기를, 네. 불러주겠습니다.

0: 자, 남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지금 타이틀곡에 밀려 있는 거예요. 네. 당신 꽃에 밀려 있어요? 아,
1: 사실 둘 다 두 곡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 두 곡이 나왔는데
0: 이게 고민되는 게 어떤 게 밀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좀 빠른 노래를 더 먼저 미는데 왜 이, 당신 꽃
1: 아, 사실은 어. 아, 이거를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네. 저희 트롯 가수들은 네. 이제 노래 교실이라는 네, 네, 네. 곳을 좀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좀 흥도 돋궈드리는 네, 네, 네. 그런 걸 하는데 네. 거기서 피드백이 네. 이제 사실 냉정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거기 노래 교실이거든요.
0: 네, 네, 네.
1: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대표님도 이 남자의 운명을 밀자라고 네, 네, 네, 네. 했는데 당신 꽃을 딱 한번 불러봤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밀려고 했던 마음이 당신 꽃에 밀려버린 거예요.
0: 그게요. 그 묘한 네. 부분들인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남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 별로 네. 안 좋아한단 말이죠.
1: 네. 아, 그래요?
0: 노래 교실에서는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아. 진짜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사랑을 또 받는 노래는 또 빠른 노래.
2: 그쵸.
1: 근데 어. 제가 또 행사에서 당신 꽃을 불렀는데 아니 반응이 너무 뜨거운 너, 거예요.
0: 그래요?
1: 이게 마지막에 또 그 필살기가 하나 나와요.
0: 아, 그래요?
1: 아, 두 사람.
0: 아, 그러니까.
1: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0: 네네. 아, 예전에는 약간 그 좀 네. 슬로우 곡은.
2: 그렇죠.
0: 아이 뭐야 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0: 예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오디션에 이제 슬로우에서 막 질러주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2: 네.
1: 맞습니다.
0: 예, 그런 분위기로 이제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참 어려워요.
1: 아,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0: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남자의 운명이
2: 아, 네, 훨씬
0: 네,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막 이상한 짓 해서 그런 건 아니고
0: 아니 노래로 만들었죠. 저희는 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래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저는 네. 평행선을 준비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또.
2: 이 참가자분들의 네, 네. 저와의 이제 네. 이 마음이 네, 평행선 같아서
0: 네.
1: 도대
0: 마음은 안 부딪힌다는 얘기지, 뭐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지. 네, 영원히 네, 경쟁자라는 얘기지.
1: 이 곡도 좋은 곡이죠. 네, 김현진 그렇죠. 선생님께서 또 네, 네. 선수. 네.
0: 그럼요. 그러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신나라고 아마 나래 씨가. 이 노래 부르지 않나 싶어요.
1: 오!
0: 예, 달려 봅시다.

0: 네, 평행선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노래는 다 들어봤습니다. 일산 수산나님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예? 잡아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두 분 다 음색이 튀신다고. 아니, 근데 나래 씨 목소리가 진짜 네. 20대 초반의 목소리.
1: 제 나이가 이제 10대인데.
0: 그래요?
1: 조금 네. 성숙하게 들리네요.
0: 목소리가 20대 초반의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로.
2: 목소리.
0: 네. 그 태남 씨도 한 40, 50대로 들려요.
3: 저요?
0: 네. 뭔가 뭔가 그 세상을 많이 산 것 같은. 네. 뭐 연륜이 묻어나는
1: 노래의 깊이가 있죠.
0: 연륜이 좀 있고.
3: 근데 그 나이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0: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나래 씨는 뭔가 그 뭐 신선한 느낌이 네. 있고 그러네요.
3: 목소리가 살아 있어요. 네. 물고기 같아 팔딱팔딱.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롭게 막 뭔가 네. 개발하는 그런 풋풋함이 있어서
1: 아직은
0: 좋아요.
3: 네. 음색이 좋으시네요.
0: 네, 아주 좋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태남 씨?
3: 너무 재밌었고 또 사실 나래 씨는 이제 네네. 사석에서 네. 몇 번 뵀었어요.
0: 아 네. 그래요.
3: 네.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오랜만에 본 거라 반갑고 네. 또 우리 국장님이랑 네. 또 우리 작가님 그리고 PD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다음에 이번엔 제가 다시 못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0: 그런 것 같아요. 축하, 저도 보니까
3: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리고
0: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3: 뭐 저 졌죠 뭐.
0: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어느 이제 한번 출연하는 것으로 또 다음에 또 오는 거니까.
3: 다음에 네. 자주 불러주셔야 돼.
0: 네.
3: 자주
0: 아니 점수를 부리지 말까요 차라리?
3: 네. 네.
0: 부리지 마요.
3: 그냥 여기 눈 열고 집에 가는 거.
0: 아니. 지금 74대 35점. 그래서 나래 씨가 74점.
3: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0: 나래 씨는 어떠셨어요?
1: 네. 아니 오늘 저도 이제 태남 선배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너무너무 반가웠고 이 선배님의 노래를 바로 이 옆에서 그렇죠. 들으니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0: 다른 분들 나를 엄청 부러워하는 게 이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려면 비싼 돈을 내고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직접 앞에서 네. 앞에서 같이 춤추면서 그렇죠.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느냐. 아 그렇다. 엄청 부러워해요.
1: 네. 부럽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곡은 태남 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노래로 당신 꽃 남자 운명 어떤 노래 음원으로 전해드릴게요.
3: 당신 꽃으로 가겠습니다.
0: 그래요.
3: 네. 예. 한번
0: 그럼요. 그럼요.
1: 너무 좋아요. 예.
0: 아니, 당신 꽃이 좋아요.
3: 당신 꽃 좋죠. 예.
1: 네.
3: 많이 틀어주세요.
0: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점심 때잖아. 2시도 4시에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 되도록이면 빠른 템포의 노래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 그렇죠.
0: 예. 네, 그러면 이제 남자의 운명으로 갔다가 또 당신 것으로 갔다가.
3: 그렇죠. 예. 약간 단짠.
0: 약간 비 올 때는 당신 것.
3: 그렇죠. 비가 오니까.
0: 네, 좀 졸리려고 할 때는 그냥 남자의 운명.
3: 그렇죠. 예.
1: 너무 좋네요.
0: 자, 한 말씀 하실까요? 태남 씨.
3: 아, 저부터
1: 네.
3: 예, 좋은 형의
0: 아까 인사는 이제 다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
3: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더위가 진짜 빨리 찾아왔습니다. 항상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태남 기억해 주시고요. 다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0: 네. 자, 뭐 나래 씨는 얘기할 거 없잖아요.
1: 아유, 저희 태남 선배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0: 다음 주에 또 올
1: 네,
0: 거니까.
1: 다음 주에 뵐게요.
0: 자, 나래 씨 그리고 태남 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태남 씨의 곡 당신 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태남 씨는 맨날 오는데 뭐 다음에 또 네, 목요일에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3: 네?
0: 목요일에도.
3: 불러주세요.
0: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해미니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크고 작은 삶의 경계에서 희망을 찾는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0: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연결해서 구정 소식 살펴드리고요. 나머지 시간 좋은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거나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고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단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0: 행복한 오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각 구를 연결해서 다양한 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최문천 홍보실장 연결해서 소식 살펴드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이 광산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서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대응 체계를 정비하신 건가요?
1: 네. 유후 변화로 인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호우나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나 도로 파손 같은 피해도 예측하기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광산구는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접수된 사건 사고를 보면 3분의 2 이상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했는데요. 재난은 근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상시 대응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광산구는 재난안전정황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전담 인력이 3개대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 접수부터 자동보고, 상황점파, 유관기관 협력, 재난문자 발송까지 재난대응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 시기에 대비해 일상 근무 체계와 연락만,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장비 점검도 미리 완료했습니다.
0: 네, 실제로 이 광산구가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대응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재난 대응은 결국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우산동 싱크홀 사고 당시에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이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새벽까지 긴급 복구를 진행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용진산 산불 발생 때도 재난대응부서와 산림재난대응단을 신속히 투입해서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에 빠르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난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느냐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재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 네, 이런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뭐 반복적인 훈련과 장비 점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집중호우 대응 훈련도 진행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재난 대응은 매뉴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전처럼 반복해서 훈련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최근 황룡강 송산근린공원에서 21개 동과 재난대응부서, 자월방재단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양수기 가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침수 상황을 과정에서 양수기 설치부터 운영, 예수훈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양수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까지 병행하면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집중했습니다. 훈련과 함께 21개 동에 배치된 양수기 100여대도 전수 점검했고 보호장이나 노후 부품은 즉시 수리 교체해서 우기철 대응에 문제없도록 했습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실전형 훈련과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나 침수 피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광산구 직영으로 전환한 광산CC가 직영 전환 이후에 이용객 만족도가 91%에 달했다고 들었는데요.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요. 직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광산CC는 지난해 7월부터 광산구가 직접 운영을 맡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라운딩 환경 자체가 훨씬 쾌적해졌다는 점입니다. 광산시 개장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폐수목 정비를 진행하고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해서 자연 속에서 쉬며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클럽하우스 정비, 신규 전동 카트 도입 같은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했고요.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시설과 코스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영 이후에는 시민 의견을 훨씬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와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확실히 좋아졌다, 직영 변화가 체감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번 91%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또 이 광산구민 우선 예약제나 폭염 대응 서비스처럼 시민들 체감형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이 광산CC를 어떤 방향으로 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광산구는 광산CC를 단순한 골프장이 아니라 시민이 쉬고 건강을 돌보고 자연을 즐기는 공공체육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이후 광산구민 우선 예약 혜택인 광산구민 골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인용할 수 있도록 수동과 자동기능을 함께 갖춘 전동카트 도입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폭염 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무료 양 우산 대여, 얼음 생수와 식염포 등 제공 같은 안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산구민 골프하기 좋은 날을 더 확대하고 계절별 맞춤형 코스 관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재방문율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야외 화장실 확충, 신규 전동 카트 추가 도입 같은 시설 현대화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광산구는 앞으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면서 광산CC를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형 힐링 골프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으로 또 광산구가 최근 천원 미용실이나 통합돌봄 식사 지원처럼 행정이 먼저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사업들이 실제 위기 주민들을 발견하고 또 삶을 회복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산구만의 민관협력 돌봄체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 네, 광산구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가 아니라 행정과 주민, 지역사회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민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둔 상태에 있거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몸이 아파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밖으로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광산구는 복지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시작한 예출준비미용실, 일명 천원미용실 사업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손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둔이나 저장 강박 상태에 있는 이웃이 다시 밖으로 나오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미용사분께서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이유가 있더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 속에 광산구 복지의 방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합돌봄 식사 지원 사업에서는 배달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갔다가 쓰러져 계신 분을 발견해 119 신고와 병원이송까지 연결하면서 생명을 지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산구는 복지를 행정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상인, 복지기관, 수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민간 돌봄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제도만이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연결하고 먼저 돌보는 복지체계를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최문천 홍보실장 연결해서 광산구 활동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보행자는 운전자와 다르게 생활인으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 형태가 다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70% 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는 사람이 가면 차가 조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운전자는 여기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차가 가고 있으니까 설마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이 빗나가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물론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지만 보행자 역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없는 보행자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는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노인들은 행동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눈기가 어두워 차의 접근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비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속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그런 만큼 소는 우둔한 동물이라는 인식을 한 건데요. 그런데 동물학계의 연구 결과 소가 인간 못지않은 풍부한 감정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가 슬픔을 느낀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소는 모성애가 매우 강해서 축산업 현장에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분리할 때 어미소가 보이는 행동은 인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어미소는 새끼소와 떨어지면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슬프게 울부짖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평소의 울음과 달라서 동료 소들도 그 감정을 인지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소는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오랜 시간 함께 지낸 동료가 죽거나 다치면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쓰러진 소를 비비고 핥으면서 깨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슬픔이나 공포를 느끼면 소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묵묵하고 둔해 보이지만 그 큰 눈망울 속에 인간만큼이나 깊은 감정을 담고 사는 동물이라는 사실인데요. 어디 소뿐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겠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한치환의 내가 만일 들으셨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를 하나만 꼽자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은 물론이고 꽃과 나무 등 살아있는 생명을 다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죠. 인간과 교감이 잘 되는 동물로 개를 꼽지만 소도 풍부한 감정체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의 큰 눈망울 속에 슬픔이 담겨 있고 모성애가 담겨 있고 동료애까지 담겨 있다고 하니 네, 소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각 종교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0: 따뜻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죽기 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후회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반드시 번민이 따른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항상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후회를 하더라도 진정한 반성을 통해 또 다른 후회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그 입을 쉽게 놀리고 그 뒤에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는 그 사람이 장차 그 후회한 것을 삼가려는 결심을 할 때에만 진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무본편에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돌려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이 한 도량에서 같이 생활하여도 사람들의 마음 뽑히는 형상이 각각 다르나니 생각과 소원이 이 공부, 이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사람도 있고 혹 다른 데에 마음이 뽑히나 스스로 반조하여 바로 본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이 뽑히나 스승과 동지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본분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그 뽑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대중의 시비를 듣되 스스로 반성이 없고 스승과 동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있나니 그대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반조하여 영원한 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바로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이제 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가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더 잘 표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아,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각 종교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아, 각 종교별로 두 곡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천주교 음악입니다. 사랑의 이삭줍기의 사랑의 이삭줍기, 그리고 비오의 아이의 웃음이 어른의 미소로 변할 때, 두 곡입니다.

네, 다음은 개신교 음악입니다. 러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어서 달팽이의 말없이 사랑하여라 전해드립니다.

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박승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평등과 행복한 세상을 갖고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박동호 신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본불교 인권위원회 정상덕 규모입니다. 우리는 크게 서로 하나로 이어진 존재들입니다. 함께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천주교 음악 낙상중창단의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자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봄 날씨를 처녀마음 같다라고들 하더니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막 초여름이 온 것처럼 막 더위가 기승을 부르더니요. 오늘은 곳에 따라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무척이나 거세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아직까지 빗줄기가 그렇게 거세진 않지만 이 전남 지역은 일찍부터 비가 시작됐죠.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상향이 됐다고 하던데 모쪼록 이번 비가 아무런 피해 없이 그저 봄 가뭄을 잘 해갈시켜주는 그런 고마운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호세 펠리체노의 레인을 조용남이 번안했습니다. 빗방울 소리.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한얼 사이언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군복무.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꼭 월요일 같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됐어요. 비 소식을 어제부터 요란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비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물폭탄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은 비 사정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뭐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 그냥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또 호우가 내릴지 모르니까 가급적 이럴 때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또 만약 부득이하게 또 외출하시게 되더라도 제방이나 하천병 같은 물가는 반드시 피하시고요. 늘 저녁 시간 되면 식사 마치시고 그 하천변을 이렇게 산책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그냥 이럴 때는 실내에 계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모쪼록 오늘 밤은 이 비가 그저 그냥 봄 가뭄을 해갈해주는 고마운 단비 정도로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옛가요와 함께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를 리듬 삼아서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 추억의 노래들 가득가득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신 여러분 지역의 날씨나 또 비 소식은 어떤지 궁금하니까 아울러 같이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와 관련된 노래를 한 곡 더 찾아봤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네요. 배성의 노래인데요. 우산장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요. 난임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치료를 하려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됐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에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요. 난임휴직은 하위법 세부 사항을 정부하기 위해 6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열고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85곳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감소 지역 85곳의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등 등록 숙박시설이고요. 대실 상품과 미등록 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안에 입실하는 숙박 상품에 적용이 되고요. 1박 이상 할인권은 24만 장, 연박 이상 할인권은 6만 장을 배포하는데요. 7만 원 이상의 숙박 상품을 예약할 경우엔 3만 원, 그리고 7만 원 미만을 예약할 경우엔 2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권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10에서 60mm,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도 3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릴 때 벼락이 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1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8도, 대구는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목요일인 모레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와 호남에는 또 한 차례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미와 박건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철없네 그리고 그 여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인생 저녁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좀 다릅니다. 내리는 것도 있고 찌푸드둥 곧 쏟아질 것 같아요 말씀 주시는 데도 있고 아직 내리지 않는 것도 있네요. 구절초님이 오늘 부산은 흐립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린대요. 부산에 비 소식 주셨고요. 내일 온다는 소식입니다. 들꽃님도 부산은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은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흥에 계신 우리 이승계님께서 감사의 문자를 주셨는데 소개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입니다. 2부에 방송된 우리 작은 숙부님 이호정님 팔순 축하 사연과 노래 방송 내용을 기타 부기 노래 방송 내용을 녹음해서요. 숙부님께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늘에 계신 할머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 그리울 때마다 통기타 반주와 함께 부르는 이미자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홍콩의 왼손잡이 뿐만 아니라 우러라 열풍아 지평선은 말이 없다. 선마 선생님 이미자를 좋아하셨군요. 오늘은 홍콩의 왼손잡이 선곡했거든요. 이승재님 네, 여러분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인생 1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들꽃님께서요, 어제는 지각했고요, 오늘은 1등에서 맨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진짜 1등으로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들꽃님. 들꽃님이 박우철 가수 좋아하시거든요. 우연히 정들었네 청해 주셨네요. 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이곳 전주에는 아직 비는 오지 않고요. 날씨는 오히려 후텁지근한 하루였지요. 땡! 7시가 되자마자 좋아하는 아름다운 인생에서 생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신청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막 나와서 듣다 보면 어느새 기회를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두 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참여를 합니다. 나의 심의 미사의 종 신청해 봅니다. 전북 전주에서 이연숙님 잘하셨어요. 일찍 부지런히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신청곡과 사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I'm hungry, 배고프다.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는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더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사연 소개하고 노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동에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보슬보슬 내리고 있어요.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농부한테는 담비입니다. 그리고 꿀비이기도 합니다. 남양주 다산동에서 이경수님께서. 그렇죠.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비가 정말 보약, 그런 보약일 수가 없죠. 많이 내려가지고 크게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 양만 아니다 그러면 비는 많이 내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김해 쪽은 날씨가 어떤가요? 검은 그림자님 찾아주셨습니다. 가시도친 장미님도 함께 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해운대 방현재님께서 어제 우리 변산 민호님 등남 축하 사연 좀 늦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문자 사연을 듣고 있으면 민호님은 긍정적인 사고, 저희 어릴 때 선망이던 선생님 직 적함이고요. 옛 가요를 좋아하는 음악적 감성이며 애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사위로서 부족함이 하나 없이 보입니다.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추신, 아유, 제 딸도 민호 씨처럼 멋진 사위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렇게 바람까지 담아주셨어요. 이제 혼기가 차군요. 따님이 멋진 신랑감이 나타날 겁니다. 방현재님. 네. 좀 딸 시집 보낼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관연한 딸이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윤형주님께서 일찍 찾아주셨습니다. 대구는 곧 비가 쏟아질 것만 같네요.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포에서 정호우님 남인수의 고향의 그림자를 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호우님은 이제 대구로 돌아가시는 길인 것 같아요. 영종대교 바다 위를 달리는 공항철도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기차가 좀 서행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비가 오면 뭐든지 좀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요. 또 정호원님이 그 안전부장님이시잖아요. 네, 안전부장님. 시험 공부도 하고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중대재해 정의 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아무튼 보내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그럼 청해 주신 노래를 같이 들어야죠. 남인수의 고향의 그림자 이어집니다.

결국 경북 칠곡에서 덕상의사님 칠곡의 기상통보관이십니다. 구름만 잔뜩 끼어 있어요. 몇 방울의 비만 살짝 내렸습니다. 칠곡에 비 소식 주셨고요. 부산의 은하수님 비는 아직 안 오는데 잔뜩 찌푸리고요. 습도가 많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히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정훈이의 안개 듣고 싶어요. 아, 오늘 안개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선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영남님 반가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금요일 병원 결과 보고 드립니다. 뇌출혈 미세한 혈관이 자연 치유됐다고요. 한 달 후에 CT를 한 번 더 찍어보자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다시 우리 아름다운 인생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세요. 제가요 요즘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일이 끝나면 집에 오면 밥 먹고 한강변을 한 40분 정도 걷습니다. 뭐 가벼운 운동이라 또 해야지요. 그것도 새벽 3시에요. 전에는 솔직히 숨쉬기 운동밖에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모든 게 제 성능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으로 김상국의 불나비 청해 주셨어요. 아, 그래도 마음만은 열정이. 그럼요. 저 마음은 20대입니다. 우리 다들. 그죠, 여러분들. 네,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김상국의 불나비 이어집니다.

아, 오민수님,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인과 함께 합니다. 네, 빗길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민수님. 예, 오늘은 출석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도건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아, 벌써 2부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아주 재미난 시간, 옛가요 101장. 네, 여러분들의 재미있고 기발한 상상력을 뽐내는 시간입니다. 글솜씨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훈아의 귀향이 오늘 2부 끝곡인데요. 남양주 이경수님이 청해 주셨고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을 우리 뒷번호 9771 쓰시는 청취자께서 주셨는데 오늘은 먼저 신청곡 주신 우리 이경수님의 곡으로 선곡이 됐습니다. 대구엔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이 덥습니다. 오랜만에 놀러 왔고요. 왜 이리 바쁜지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나훈아의 귀향 같이 듣겠습니다.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패밀리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한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강남의 서풍구님이 청해 주신 남진의 사랑이 스쳐간 상처 띄워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구절초님께서 아까 2부 끝곡으로 나훈아의 귀향이 선곡이 됐었잖아요. 이런 글을 주셨어요. 나훈아의 귀향 이 노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훈아 그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세련된 것 같은데 발표 시기가 언제일까요? 오래된 노래겠죠? 이렇게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나훈아의 귀향은 73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지금 들으신 남진의 사랑이 스쳐간 상처는 71년도에 발표가 됐네요. 왜 그 남진하고 나훈아 이 두 가수는 정말 시대의 최고의 라이벌이고 그런 멋진 가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훈아 노래가 나오면 남진 노래가 나와야 되고 남진 노래가 선곡이 되면 나훈아 노래가 꼭 선곡이 돼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2부 끝곡과 3부 시작곡으로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님의 사연이 있어요. 요거 하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농부의 개인적인 소망은 10일 후에나 비가 왔었으면 했는데 논에 아직 소먹는 풀 작업이 되지 않아서요. 뭐 쉬는 날이 딱히 정해져 있는데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조금만 왔으면 하는데 하시면서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애청자 한 분이 등남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민호님의 축하 사연을 민호님께 주셨습니다. 농부의 아들님 감사합니다. 자, 3부가 시작됐고요. 예가요 101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옛 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글솜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 뽐내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백일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기발하고 재미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의 시제를 발표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이 가는 봄이 아쉬운 듯 무척이나 많은 비를 내리는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우리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 속에서도 언제나 같은 눈물이 함께 하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눈물. 눈물로 이행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시제네요. 눈물. 참여하실 분들은 노래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노래 들으시면서 여유 있게 이행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오늘 옛가요 101장 시제는 눈물입니다.

예가요 들으시면서 예가요 101장 참여하는 그런 재미난 코너입니다. 노래 전해드렸어요. 세 곡 다 신청곡입니다. 성북동에 계신 배용준님이 청해 주신 김향미의 700리 고향길이에요. 사연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밤이면 항상 그랬듯이 고향 생각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 이 노래 들으면 위안이 좀 되곤 합니다. 아, 김향미의 700리 고향길이 또 마음에 안정을 주는 노래군요. 그리고 인천의 맑은 호수님이 청해 주신 황금심의 행화촌 금실이 사연이 있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루 종일 후텁지근하더니 지금은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원곡과 리메이크 곡을 신청합니다. 세 곡의 노래를 주셨는데요. 바닷가 처녀 이미자의 노래를 물새 한 마리 하춘화가 불렀고요. 내 고향 서귀포 오은주의 목소리 서귀포를 아시나요? 조민미가 불렀고 들으신 행화천 금실이 황금심이 불렀고요. 69년 감나무골 나훈아의 버전으로는 72년도에 발표가 됐네요. 근데 이거 연주가 좀 비슷해요. 행화천 금실이. 마이그노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알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민수님이 청해 주신 백년설의 대지의 항구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예가요 101장 시제는 눈물입니다. 오늘 멋진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101장 눈물 함께해 주십시오.

오기택의 고향무정이었습니다. 우리 도선여객 박병로 기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옛가요 백일장 눈물 이행시 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도건님. 눈물이 흐르는 건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고 삶을 마주한 당신의 뜨거운 증거입니다. 멋진 글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눈동자가 아름다운 당신 물끄러미 쳐다만 봐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뒷번호 2515 쓰시는 청취자님의 멋진 작품까지 소개했습니다. 자, 3부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대구에 살고 계신 우리 김동식님께서 은방울자매의 삼천포 아가씨 청해 주시면서 여기도 조금 전부터 비가 시작되었답니다. 갑자기 많이 내리고 있네요. 날씨는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덥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로 3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눈물 이행시 4부 보내주시고요. 우리 장원급제하신 분들은 4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7.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천호동 김경철님이 청해 주신 이순혜의 아카시아의 보슬비 내리던 밤입니다. 딱 이 시기에 어울리는, 보슬비는 아니지만 그런 노래인데요. 사연이 좀 있어요. 일단 이행시를 참여해 주셨고요. 눈, 눈에는 눈으로 안갚음 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복수는 또 복수를 부르는 법. 물 흐르듯 용서해주고 강물 따라 인생길을 갑시다. 이순혜의 제일교포 가수고요. 아카시아의 보슬비 내리는 밤 부탁드립니다. 김경철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4부 첫 곡으로. 노래 좋은데요. 네, 전 처음 들어보는데 좋습니다. 경철님 잘 들었고요. 3부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백일장 작품들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비가 내서 그런지 더 감성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작품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주농구 정임진님, 그 오늘 아들 집에 호출돼 갖고 손주들 네, 뒷바라지 하셨대요. 근데 이행시에도 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손녀 세 명을 돌보며 보면 물론 아프진 않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이제 초딩 4, 초딩 2, 유치원 7살이라 할배 용돈 씨가 말라요.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네, 임진님. 이제는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왔겠죠. 애 많이 쓰셨고요. 들꽃님도 이행시 주셨어요. 눈, 눈물 이행시입니다. 눈,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사람. 물, 물들어버린 내 마음속에 너. 그 시절 그 누군가. 네. 또 한재환님도 이행시 주셨네요. 아, 한재환님 고맙습니다. 소개하도록 할게요. 눈, 눈을 마주치며 속삭여봅니다. 물, 물 따라 바람 따라 남은 인생 곱게 살아요, 여보. 제가 선배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네 그렇지만 사랑꾼이십니다. 진짜 아내를 사랑하시는 우리 한지아님. 네. 또 눈, 눈물이 고인 우리 엄마 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다음에 또 오너라. 부산 개나리님의 아 그래요 어머님. 저도 모자르고 봐도 보고 싶고 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담아주셨네요. 대구 최영아님 펜팔 얘기 주셨어요. 눈, 눈웃음이 마냥 그녀와의 펜팔 시절. 물, 물 건너고 산을 넘어 찾아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예전에는 펜팔 하면서 진짜 서로 인연이 되면 펜팔 편지 주고받다가 집까지도 찾아가고 예, 그래서 무서워갖고 문 밖에 못 나갔다는 그런 여성분들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대구 달성군의 김광회님. 눈, 눈이 작아서 쌍꺼풀 수술했어요. 물, 물론 비싸긴 했지만 덕분에 예뻐졌어요. 오, 요즘은 이제 성형수술은 그냥 옛날은 감추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옵션입니다. 인생의 옵션.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눈, 눈이 올겨울 많이 내리니까 물, 물이 되어 모내기철인 요즘 모내기 잘합니다. 오, 충남 논산에서 김한규님. 어, 그렇군요.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 좋아요, 좋아요. 눈, 눈으로 보는 들판에 야생하는 웨일이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천상의 아름다움이 물, 물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나는 아름다운 인생 시간이 물과 같이 행복한 시간이다네.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 우리 김파의 강규남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글을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9771 쓰시는 청취자님. 눈, 눈이 커서 불편한 게 많아요. 물론 작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죠. 마늘을 찢다가 눈으로 튀어서 짜증도 나고 세상 보는 범위가 넓어서 눈이 더 피곤한 느낌. 크, 이렇게. 저마다의 타고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니까 눈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쌍꺼풀이 있으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턱상고사님도 눈, 눈 내리던 날 비료포대 썰매 타던 추억도 네, 검은 속옷 입고 물장구 치던 옛 시절이 그립고 또 그립구나. 덕상고사님 정말 감성적이세요. 굉장히 터프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감성적이십니다. 부산 은하수님 눈,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쑥 내밀던 물, 물망초 꽃 나 서울로 이사간다 하던 그는 어디에. 물망초의 그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그거죠. 예, 예.
아, 은하수님. 아, 이렇게 첫사랑이 떠나갔군요. 예.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눈을 감아보니 참 빨리도 오늘까지 왔네요. 물처럼 흘러간 세월이

따라 골짜기로 따라가요. 야, 눈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방송 물 위에 고맙다는 글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이매자님의 고마운 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예가요 눈물 이행시로 여러분과 함께 네, 작품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분. 네, 두 분 장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뒷번호 6771 쓰시는 청취자님 그리고 우리 칠곡의 덕상거사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뒷번호 9771 청취자님 그리고 덕상거사님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작품 후에 듣는 노래는 한 줄기 시원한 샘물과도 같죠. 배호의 돌아오지 않는 밤 우리 강귀남님의 신청곡입니다. 사연이 있을까요? 아, 예. 오늘 김포는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지금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아인 가족 여러분 행복한 시간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당부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을 구절초님이 청해 주셨고요. 우리 조형일님 내일 대장 내시경 네, 받으신대요. 네, 검진 잘 받으시고 네, 오늘 먹질이 드시지를 못해가지고 네, 출출하다고 하셨어요. 고향천호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네, 덕수궁 돌담길로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한재환님은요, 3박 1일 동안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네, 산도 걷고 계심사에서 들리기도 하고 월악산의 기운을 듬뿍 담아오셨대요. 아내분과 같이 여행 다녀오셨어요. 아, 그리고 인천 왕 애청자님, 네, 인천은요 한여름 장마비 같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부산 개나리님께서는요, 울진에서 사는 동생 친구들이 2박 3일 부산을 왔다 놀다가 갔어요. 가고 나니까 좀 허전합니다. 이렇게 네, 주셨고, 대전의 송영원님께서는 후텁지근합니다. 비라도 좀 확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인생이 차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더니 이제야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우리 현동수님께서는요, 전주에는 아직 비는 안 와요. 먼저 문자 주셨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선풍기 꺼냈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선풍기 틀어봤습니다. 꺼내서요. 예. 자,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분들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마니걸스의 그냥 갈 수 없잖아, 우리 부산의 구경옥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 선곡돼 있고요. 우리 달봉할비님도 어제 손주들 데리고 케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대요. 마니걸스의 워터로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 워터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갈 수 없잖아, 마니걸스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추억의 옛가요 들으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에 오늘 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한 번씩 둘러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내일 7시에 다시 반가운 인사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대구의 김명수님이 옛 추억의 사연과 함께 김상진의 도라지 고깃길을 청해 주셨는데 사연이 너무 재밌는데 시간상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우리 김명수님 사연은 소개를 따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고갯길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울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에 맞는 순서를 따르고 각자의 역량에 맞는 분담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대개 그 일은 순탄하게 풀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계획이나 순서도 없이 무턱대고 시작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결국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할 때 물 흐르듯 일이 풀리지만 순리를 거스르는 순간 모든 흐름이 꼬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사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쓰고 닦는 일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대하든 반드시 순과 역을 분명히 구분하고 순리를 바탕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걸음걸이가 순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우리님 대자대비 듣고 왔습니다. 겨울이 물러가면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지나면 어김없이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차례로 순환하면서 생명이 피어나고 만물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이처럼 광대한 자연은 언제나 한결같은 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구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라 함은 저 추나 추동 사시의 변천이 처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주는 것이라. 대종사님 말씀처럼 순이란 대자연의 사시변천처럼 일에 마땅한 순서를 찾아서 행하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순서를 무시한 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도모하거나 타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의견을 강요하며 늘 상대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태도는 모두 역을 행하는 일입니다. 순리를 따르면 삶이 평온하지만 역리를 고집하면 안팎으로 갈등과 막힘이 생길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은 만물의 순서에 부합하는 순의 걸음이었는지 아니면 무리와 욕심이 앞선 역의 걸음이었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25장 물은 세상 만물을, 성가 26장 땅이 세상 만물을, 성가 29장 둥그신 임은혜.

순서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풀어가는 마땅한 차례를 뜻합니다. 이 차례를 바르게 지켜나갈 때 얽혀있던 일들도 실타래가 풀리듯 자연스럽게 원만해지기 마련이죠. 반대로 일의 순서를 모른 채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과정은 삐걱거리고 결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일을 억지로 권하거나 나의 욕심과 고집으로 타인의 마음을 번번이 거슬리게 한다면 그 관계에는 결국 불만과 원망의 앙금만 쌓이게 됩니다. 순리를 거스른 자리에 좋은 인연이 피어날 리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도 당하기 싫은 것이요, 내가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 관계의 순리란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자비심에서 출발합니다. 일을 대할 때나 사람을 마주할 때 혹시 내 뜻만 앞세워 영리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내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향해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펴고 순탄하고 은혜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가셨으면 합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김희진의 참 자유와 큰 이익, 박재환의 마음 공부.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 모든 일에 마땅한 순서를 찾아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을 순이라 하고, 일의 차례를 모른 채 조급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역이라 합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순리만을 따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삶의 거대한 줄기와 중심만큼은 언제나 순에 뿌리를 두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앞에 상황이 순리인지 혹은 역리인지 맑은 정신으로 분별해내는 지혜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일의 차례를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순리를 따르는 참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순과 역을 영리하게 구분하여 순을 주로 행하는 공부인의 정성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원만하고 성대한 성취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하모니 끝곡으로 성하의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철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참으로 이게 닦는다는 건 똑같은데 빌리는 방법이지. 빌리는 방법인데 이것이 수상문장이지. 빌리는 것이 자성문장에는 깨쳐 있는 것이고 수상문장에는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깨치기 전에는 오렴수야. 물에 들고 완전히 깨끗하지 않고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깨친 후에는 진수 참으로 닦는 것이다. 방법을 수상문장을 갖다 닦긴 닦는데 아까 음식 할 줄 아는 착착착 맞듯이 잘못한 사람은 이것이 순서도 틀리고 방법도 막 틀리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오렴수고 물들어 잘못 틀린 닦음이고 이것은 깨친 후에 완전히 알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성문장의 수상문장인데 수상문장애가 깨치기 전에는 오렴수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수상문장에도 깨친 후에는 진수, 참으로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구월심하면 자연계합 천진묘성하여 이문적재하여 념념반년 일체경호대 심심영단 재번뇌하며 분리자성하고 그렇게 해서 닦는 것이 아까처럼 일구월심 날이 오래되고 하루하루가 오래되고 달이 깊어져요. 달이 계속 많이 하면 자연이 개합 맺을 게 자연이 합한 데도 맺어질 천진 묘성의 천진 묘성 우리 성품이 원래가 천진해. 그리고 묘한 그 묘유같이 생긴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품 자체는 원래가 진리 근본 자리 같다는 게 우리 만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이 준 천진한 원래 그 자리고 그 자리에 생기는 모든 것이 묘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주 만 땅이 있잖아요. 봄에 나오는 것이 잎을 저풀 종자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묘한 유제 묘유야. 그것이 땅이라는 것이 봄이 되면 움트고 나와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원래 우주 진리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가 있는 그 천진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기쁨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예쁨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썩림도 나오고 화음 다 나오는 것이 아까 봄에 싹이 트는 것처럼 경계를 당하면 이쁜 경계 나오면 이쁜 마음이 나오고 화나는 경계 화가 나는 그 똑같다는 얘기예요. 천진 묘성이 그것이 묘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쁜 마음 내려고 내는 거 아니잖아.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나잖아. 그것이 묘성이에요. 묘하게 나와 스스로. 그래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거는 공적 고요적자인데 영지. 그걸 적지라고 해요. 고요적자예요. 고요한 것이고 아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공적 영지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공정 영지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염념 반연 거두어들일 반 거둘 반 거두어들이다. 인연을 거둘 때 일체 경계의 인연을 내가 맞아들일 때 거두어들일 때 심심영단 제 마음이 길게 끊을 단자 길령자는 다 하시고 마음이 길게 끊어 무엇을 모두 제자 번뇌, 번뇌 그런 것 같아. 모든 번뇌를 다 마음만을 탁탁 끊어. 왜? 천진묘성으로 그대로 나타나니까. 여기서 그래서 공정영지를 마음대로 써, 내가. 아까 제가 요리를 말씀드렸는데, 요리하는 게 자료가 많이 있는데, 재료가 그걸 내가 이때 딱 갖다 쓰듯이, 마음이 나오면 모든 번뇌를, 이것이 나오는 번뇌다, 그럼 그걸 내가 딱 끊어. 아, 이것도 나오면 이것도 딱 끊어.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못 끊는데 진리의 개합은 천진묘성으로 오면 끊을 수가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마음을 내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금은방을 지나가면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술집을 지나가다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당구장을 지나도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제가 당구를 잘 치고 싶어, 잘 치는데 안 치려고 하는데 그 공을 들이면 내가 그 당구장을 지나가도 그냥 지나.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마음이 거기를 지나가도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그냥 바로 생각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 그렇게 되면 분리자들. 근데 저는 출가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도님들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도님이 결혼할 때 반지를 큰 걸 못해서 내가 시집가서 살면 한 10년 후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큰 반지를 하나 끼리라 그러고 갔는데,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 원불교 다니세요. 원불교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크게 큰 반지를 끼고 싶으면

되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자기 성품의 마음을 자기 깨쳐서 이제 알을 버린 거예요. 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반지를 보고 안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자성 자리에 개합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정에 등지하여 성취 무상 보리에 호되 여전 기승자로 객무 차별하나니 즉 수상문 정예가 수기 점기 소행이나. 예. 여기가 지금 앞에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생각의 모든 인연이나 경계를 당했는데 번뇌를 마음마음이 다 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분리자성이. 분리자성하지 않으면 번뇌가 한꺼번에 안 끊어지는데 자기가 자성을 이제 깨쳐서 알았기 때문에 생각은 발이 녹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오면 바닥에 따뜻하면 눈이 오는 데로 녹아요. 근데 이제 바닥에 차면 그것이 바로 얼음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번뇌가 녹는다는 것은 자성의 자리에 그 모든 걸 갖춰 있는 자성의 자리에 개합했기 때문에 번뇌가 그냥 거기 닿으면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성이 번뇌가 끊어지면 자성이 떠나지 않은 자리에 개합되기도 하고. 또 하나 정의 등재, 개합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과 해를 같이 갖는 거예요. 똑같게 갖는 거예요. 정과 해를 같을 등자죠. 이건 가지를 짓죠. 가지다. 수지독성 같아요. 가지다.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가자. 정과 해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공적이 정이고 해는 영지죠. 또 진공 묘유로도 볼 수 있고 정과 해는 진공 묘유 공정 영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정과 해로 나타나서 그걸 똑같이 갖게 돼. 번뇌가 아 이것이 번뇌다 하는 것을 구별도 빨리 하고 번뇌인데 바로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녹아서 본래 깨끗한 자리에 합이라는 거죠. 그 정과 해를 같이 갖고 자성과 합이라는 자리. 성취 이룰 취자인가요? 이룰 성자, 나아갈 취, 나아간다. 나아갈 취고 이건 이룰 성자고. 무상 보리, 위가 없는 보리니까 이 보리는 원래 그 지혜라는 말이죠. 정과해를 똑같이 가져서 무상 보리, 보리는 이제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그래서 위가 없는 지혜니까 최상 지혜죠. 최상 지혜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서당 조금 다니셨는데 나중에 팔산 대봉도님은 서당 훈장을 하셨잖아요. 훈장을 하시니까 한문을 많이 알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훈장을 했고 대종사님은 서당 조금 다니다 말하셨으니까 한문은 내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대종사님께서 부다고 종이 갖고라 해가지고 막 그 말씀을 하시면 받아 적어라. 그것이 법의대전이라고 전망품에 나오잖아요. 근데 법의대전을 쓰실 때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팔산종사가 그 대봉도님이 쓸 수가 없어요. 글자를 모르는 자가 나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글자는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하고 나니까 팔산 대봉도님이 대종사님께 그런 마음을 다 녹였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대각이라는 건요 배워서 아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배워서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크게 깨치는 거야. 깨치니까 그냥 통째로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한문, 제가 볼 땐 한문도 안 하시고, 영어도 안 하시고, 다 알으실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중생의 과거 다 알으시니까, 숙명통. 다 하시잖아요. 누진통. 누진명. 그것이 대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는 게, 우리가 지리학자는,

땅을 보면 땅을 보고 땅에 있는 무슨 그 여러 가지 자국이 있잖아요. 자국. 그걸 보고 이게 공룡 자국인지 몇 천년 된 건지. 또 산을 보면 이것은 과거에 그 바다가 올라온 산인지 화강암인지 다 구별하는 게 이게 지리학을 하고 또 무슨 저 그런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알아요. 그럼 대종사님이나 서강률 부처님은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모습을, 김혜복이라는 모습을 보면 저 녀석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해서 저렇게 됐다. 그런 걸 아르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각이에요. 그것이 각. 자, 우리 축구선수가 그 축구 이렇게 어린아이들 7살, 8살. 지금 손흥민이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손흥민 체육관인가 뭘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데려다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데려 기르는데 자, 7살짜리가 저 정도면 엄청나게 잘하게 되면 자가 앞으로 잘할 거다. 그래서 몇 년을 길러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서너 명이 있다고. 8, 9, 10살 먹은 아이들이, 중학생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하면 그럼 축구를 오래 하면은 축구하는 걸 보고 자가 어느 정도 하겠다, 앞으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럼 대종사님이나 서관 부친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를 알아. 아, 땅이 있는 걸 보면, 농사 짓는 걸 보면 우리가 가을에 지금 다 추수가 끝났지만 들판을 가서 보면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지나가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아, 저 집 노인 주인은, 저 논 주인은 굉장히 부지런했다. 저 논 주인은 참 조금 덜 부지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논을 보면 그 벼와 피가 있대요. 피가. 그걸 있는 걸 보면 피가 없는 논은 아, 정말 농사를 잘 짓다. 피가 있는 논은 좀 덜 했다. 이걸 구별하잖아요. 나도 저도 듣고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 보면은 저는 세밀한 걸 모르지만 크게 하는 걸 보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농사 짓는 걸 보고 알고 대종사님이나 서관 부처님이나 이 대각 성자는 인간을 보면 인생이 저 사람 지금 현재 저런 모습 키가 몇 센치고 사이즈가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아는 것이 숙명통이잖아요. 숙명통. 그렇게 해서 누진통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대각 열의는 누진통까지 간다고 하죠. 누진명. 셈이 없이 모든 걸 통하고 셈이 없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대강열의예요. 그렇게 상구 무상보리를, 무상보리를 누진명, 숙명통 다 하니까 이건 한문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을 친구를 오래 사귀다 보면 아, 저 사람 성질이 어떻게 해서 과거의 성질이 어쩌겠다. 또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을 보면 그림을 잘 그렸겠다, 글을 많이 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상보리. 이 무상보리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깨치, 그냥 통으로 깨친다는 걸, 그래서 저는 아, 통으로 깨친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각이라는 말이 크게 깨친다는 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무상대도 무상보리. 그래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것이 그 어른들은. 그래서 성취 무상보리를 하는 것은 정과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원래 그것이 갖춰있기 때문에 깨쳐서 그걸 아는 거지 원래 갖춰있지 않고 밖에도 들어온다. 그럼 어디도 들어오겠어요? 밖에 어디 있는 걸 내가 갖고 오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대종사님이 갖고 있는 걸 나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서울 어디가 있는 걸 내가 갖고 온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비가 어제 오고 눈도 왔는데 눈이 어디가 있는 것이 오는 게 아니고 기후 변화에 따라 눈도 오고 비도 오는 마찬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성도 자성 원리도 정과해가 같이 가져 있는 것을 내가 뚫고 들어가서 개합하는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까 앞에 나오는 개합이는 개합이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자성의 원리의 공정영지, 진공묘유, 정에 등지한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 깨쳐서 얻는 거지. 밖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 그래서 무상보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나 출가나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면 진공묘유, 공정영지의 자리를 자기가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법이 삼학팔조 사은사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무상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래
그 근기가, 이 근기가 여기서 근, 예, 이게 승한 자, 이긴 자, 승한 자, 우리가 열한 자, 부족한 자로 하열 근기, 예, 승한 자는 기승자, 이게 성취 무량 보리를 성취해서 미리 그 근기가 승한 자로 갱무차별이야. 근기가 승한 자는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육조대사, 뭐 달마대사, 또 뭐 진묵대사 이런 거는 이제 성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근기가 승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공부해도 한 생에 부처를 못 이루니까. 근데 그렇게 근기가 승한 자로 더불어서 다시 차별, 차이와 구별, 차이, 구별, 구별이 없어져.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자꾸 수상문정에서 자꾸 대치를 해서 자꾸 오래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깊어져가지고 거기에 합의를 하게 되면 정의 등재에서 무상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진묵두 스님이나 나홍대사처럼 큰 스님은 아니었는데 내가 공부를 계속 깨치기 전에도 공부를 하고 조금씩 아는 걸 또 바탕에 또 공부를 하고 증득하고 공부하고 증득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무상보리를 얻으면 앞에 그 근기가 승한 자, 어떤 승한 자요? 보조국사, 진묵스님, 나홍스님 이런 어른들과 같이 차별이 없게 되어버려. 왜? 근본자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근데 그 근본자를 합의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육조대사가 주어야 되고 진묵대사가 주어야 되고 대동사님이 주셔야 되고 정산종사님께서 우리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없고 밖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맞춰서 아까 공식 대입하듯이 이렇게 말을 맞춰서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건 잘 모르는데 이 말로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보면 아 그렇겠다. 그 저는 이제 이게 증득이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 확실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맞을 것 아니냐. 네가 갖고 있다. 그래서 중생하고 부처하고 똑같은 자리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모르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꾸 법을 대조해서 공부하고 또 대조해서 공부해서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내가 그렇게 등지한 자리를 얻어가지고 앞에 공부하신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또 육조스님과 같이 차별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문정에는 그래서 깨친 후에 수상문정에는 비록 이자 점기, 점은 우리가 도노 점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노 점수. 도노는 이제 뭘로 깨쳐서 아는 자리고 점수는 점점점 닦아가는 자리예요. 이게 점수 점점 닦은다는 거는 근본 잘 모르기 때문에 차츰차츰 닦아서 하나하나 닦는 거예요.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가 행할 바예요. 점수문 가운데 있는 근기가 행한 바예요. 깨친 자리에 뭘로 깨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깨치기 위해서 점점점점 닦아가는 근기. 이게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 많이 전생에 한 사람들은 금방 해요. 이렇게 바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래 해야 돼. 요리도 잘하는 사람은 금방 배우는데 못하는 사람은 못 배워. 운동선수도 금방 빨리 배우는 사람이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량과 능력이 승한 사람이 승자고, 역량과 능력이 그 점점 닦아가야 할 그런 근기, 이건 이제 하열 근기라고 그러죠. 하열한 근기. 저거는 승한 근기. 상, 우리가 보통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나누죠. 사람 자체가 상중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 운동에는 상근기고 어떤 사람 음식에 상근기고 어떤 사람 공부에 상근기고 어떤 사람 노래에 상근기고 뭐 7살, 8살 먹은 아이들 노래를 얼마나 잘해요. 정동원인가는 열몇 살에 그 4등, 5등 했잖아요. 그래서 상근기 다 그것이 다 상중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열한 근기. 노래는 상근기인데 공부는 하근기일 수 있고 공부는 상근기인데 운동은 하근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상문정에는 자기가 부족한 근기에 있어서 행하는 바의 근기다.
이제 점수문 가운데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A

0: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장거리 운행에서는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랜 시간 운전하고 오래 쉬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런 장거리 운행에서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갑작스런 병이 나기 쉬운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멀미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멀미 증세가 있는 어린이는 차에 태울 때 가장 흔들림이 적은 뒷좌석 중간에 앉히는 것이 좋고요. 또 급출발이나 급제동 같은 급작스러운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멀미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확한 복용 방법이나 용량은 꼭 약사의 지시에 따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지루해진 어린이들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놓거나 장난을 하면서 차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어린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계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도자의 처사에 네 가지 요령이 있나니, 첫째는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정직하게 처사함이요, 둘째는 소화를 놓고 전체를 살피며 근에 얽매이지 않고 원을 관찰하여 대국적으로 처사함이요, 셋째는 인정과 의리에 바탕하여 화기롭고 유여하게 처사함이요, 넷째는 회계를 분명히 하고 시정을 한결같이 명백하게 처사함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 워너블 많이 기다렸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3월에서 5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황사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화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하는데요. 황사 발생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보호안경이나 마스크, 긴 소매 의복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하면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청결하게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행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하루는 역사 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에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 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에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에 실지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대정경 인도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해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해 12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해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대종경 수행품 2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 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7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취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수도인에게 세 가지 갖춰야 할 힘이 있나니 제 몸을 이기는 힘과 아는 것을 실행하는 힘과 마음을 뭉치는 힘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통할 때에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폭독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산책로를 가득 채웠던 아카시아의 향기가 어느 순간 사라졌네요. 꽃잎이 이미 시들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꽃들이 시차를 두고 피어나질 않고 우르르 한꺼번에 만개한 느낌입니다. 차례차례 서로 커튼콜을 하듯 다음 무대를 열어주는 대신 한꺼번에 피었다 다같이 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여름에 습도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좌선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성지의 아침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선회록 최종 선회장 1절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한 몸 가운데 이목구비 수족이 아무리 영리하지만은 특별한 재주 없이 중심을 지켜주는 무심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고 한 나라 가운데 일방의 재능으로 공을 세운 신하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중심 튼튼하고 용사의 변덕 없는 교목 세신들이 그 나라의 중신이 되고 이런 회상에 지혜와 변제가 출중한 일방의 도인들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평상심을 지켜온 원로 대덕들이 재생의세하는 대회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특별한 재주 없이 중심을 지켜주는 무심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듯 오랫동안 변함없이 평상심을 지켜온 원로 대덕들이 우리 회상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 마음에 큰 울림이 되네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트럼펫과 아코디언 그리고 피아노 연주입니다. 말의 노스트룸 트리오의 시 돌체 에 일 도르멘토, 이토록 달콤한 고통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한 행동이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잘해보려고 한 일이 생각과는 다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 좋은 의도와는 달리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에 원망을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공부인이라면 원망하기보다 본래 좋은 의도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원흥 가족은 이 점을 잘 기억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하고 또한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회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십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십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십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상전급은 보통급 십계와 특신급 십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전급 십계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이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이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열의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의위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인이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중에서 법의 등급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불문에 들어오니 법의 등급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8. 대종사 봉내 정사에 계실 때 백항명 선사가 내왕하며 간혹 격에 설러서 성리 이야기하기를 즐기는지라. 대종사 하루는 짐짓 동녀 이청풍에게 몇 말씀 일러두셨더니 다음날 선사가 월명함으로부터 오는지라. 대종사 맞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방아 찢고 있는 청풍이가 도가 익어가는 것 같도다 하시니, 선사가 곧 청풍의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발을 옮기지 말고 도를 일러오라 하니, 청풍이 엄연히 서서 절구대를 공중에 쳐들고 있는지라. 선사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오니 청풍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거늘, 선사 말하되, 저 벽에 걸린 달마를 걸릴 수 있겠느냐? 청풍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선사 말하기를, 걸려보라. 청풍이 일어서서 서너 걸음 걸어가니 선사 무릎을 치며 13세 각이라고 허락하는지라. 대종사 그 광경을 보시고 미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견성하는 것이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나,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견성의 인가를 내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루는 항명 선사가 글 한 수를 지어 보내기를, 투천산 절정이여 귀해 수성파로다. 불각회신노하여 석두의작가로다 한지라. 대종사 화답하여 보내시기를, 절정천진수요 대해천진파로다. 부각회신노하니 고로석두가로다 하시니라. 20. 김광선이 여쭙기를, 천지 만물의 미생전에는 무엇이 체가 되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말하기 전 소식을 묵묵히 반조하여 보라. 또 여쭙기를, 수행하는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과 같나니라. 21.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22. 대종사 선언에서 김기천의 성리 설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비몽 사몽 간에 여의주를 얻어 삼산에게 주었더니 받아 먹고 즉시로 황골 탈퇴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로 삼산의 성리 설하는 것을 들으니 정신이 상쾌하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법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저의 해안이 열려야 그 법을 받아들이나니,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고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나니라 하시니, 문정규 여쭙기를, 저희가 일찍부터 정산을 존경하옵는데 그도 견성을 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을 다 같이 착수는 하였으나 한 달에 끝날 집도 있고 혹은 1년 혹은
수년을 걸려야 끝날 집도 있듯이 정사는 시일이 좀 걸리리라. 23.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만 하면 곧 성불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기에 따라 견성하는 즉시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는 드문 일이요 대개는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 드나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인지가 어두운 고로 견성만 하면 곧 도인이라 하였지만은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거계의 수도인들이 견성만은 일찍이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을 하기 위하여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드리리라. 24.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다고 하나 또한 말로도 여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나니 여러 사람 가운데 증득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라. 만법 귀일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내역을 말하여 보고 일귀 하초오 하였으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말하여 보라. 대중이 차례로 대답을 올리되 인가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 절하고 여쭙기를 대종사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 주옵소서. 대종사 다시 그대로 물으시니 그 제자 말하기를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애당초에 돌아간 바가 없거늘 하나인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나이까. 대종사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성리품 18장에서 2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견성과 솔성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46.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신위 만선지본 화위 만복지원이라 번역하면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성위 만덕지종이라 번역하면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려라. 47. 학인들을 서울 직장에 보내시며 훈시하시기를 잘 인내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하고 관대하며 세속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48. 동화병원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협 또한 재중의 성업이니 친절과 성의와 정직을 신조로 삼으라. 49. 해방 후 개성이 몇 개월 막혔을 때에 이경순에게 글을 써주시며 외우고 심구하라 하시니 법신 원래 청정이라 선미 또한 청정하다. 개성 본래 걸림없어 통달하면 무예로다. 공도 절로 탄탄하고 봉공 또한 탄탄하다. 삼세 모든 부처님들 다 이대로 행하니라 하심이요. 이어 송달준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하는 곳마다 척을 짓지 말고 저 고양이에게까지도 덕을 끼치며 있어도 없는 듯 알고도 모르는 듯 살라. 이것이 피난의 요결이니라. 50. 6.25 전쟁 중 국민병으로 떠나는 총구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신불과 대종사를 언제나 머리 위에 모시고 매사를 작용하며 군애를 떠났으되 군애에 상주하는 심경으로 지내며 어떠한 난경에 부딪혔을 때에는 온전한 심경으로 심고를 드린 후 생각이 즉시 미치는 대로 처사하며 잠시 나의 지도를 벗어났지만은 언제나 지도를 받고 있는 심경으로 지내라. 51. 6.25 전쟁 중 대중에게 훈계하시기를 늘 척 없는 말을 하며 여지 있는 행을 하며 기한과 도탄에 빠진 동포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정성스럽게 기도하라 하시고 조석으로 사심 없이 기도를 드리면 첫째는 자기 마음이 대자 대비한 부처님 신경을 이루어 자기에게 먼저 이익이 돌아오고 둘째는 그 소원이 마침내 달성되어 대중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나니라. 52. 6.25 전쟁 후 혼란을 틈타 규율을 어기고 방종하는 무리가 있어 대중이 그의 조처를 누차 진언하며 하루는 최해월 선생의 법문 가운데 내 혈괴가 아니거니 어찌 혈기가 없으며 오장육부가 있거니 어찌 감정이 없으리요. 다만 그를 탓하지 아니함은 천심을 상할까 함이라 한 귀절을 인용하시며 나 또한 대의를 모르고 시비를 몰라서 말하지 않겠는가. 오직 대종사께서 키우셨던 제자를 내가 어찌 먼저 버려 법연을 끊으며
한 사람의 전정인들 내가 어찌 먼저 막으리오. 대종사께서는 지어 일초일목도 먼저 버리지 않으셨나니라. 53. 한국보육원 10주년 기념식에 축하 법문을 보내시기를 만화 성원 일심 관천이라 하시니 만인과 화합하여 원을 이루고 한결된 마음으로 하늘과 통하라 하심이려라. 54. 황 정신행이 도미할 때에 글을 주시니 수륙공 수말리 거평한 내 평안이라. 번역하면 수륙공 수말리에 가시기도 평안히 오시기도 평안히 하라 하심이요. 박광전이 도미할 때에 한 귀를 더하여 주시니 응기연 전법광 초여의 후여의라. 번역하면 기연 따라 법광을 전하되 처음도 뜻같이 나중도 뜻같이 하라 하심이려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46장에서 5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한 길로 가게 하소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밀을 지켜주기가 참으로 어렵나니 비밀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 항만이라. 부득이 남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경우 10번 이상 더 생각하고 영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라. 나는 한때 내 처소에 한 짐승이 조용히 다녀간 것을 보았으나 혹여 동네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지금까지 비밀에 붙였노라. 25. 대산종사. 열반에 든 동지나 병환 중이거나 어려움에 처한 동지, 큰 사업가나 중요 인사들의 사진을 늘 가까이 걸게 하시고 매일 심고와 기도로 그들의 앞날을 기원하며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니 그 사람이 없다 하여 소홀히 하거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기운이 막히게 되어 뜻하는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느니라. 26. 대산종사.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되어주어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천지가 한번 크게 바뀌는 시대라. 법 있는 사람이 귀신도 모르게 미워하더라도 상대에게 해가 미칠 수 있나니 법을 갖추면 갖출수록 마음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2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16살 되던 해 영광 신흥을 다녀오니 대종사께서 부르시어 신흥 과원의 금년도 수지 대조가 어떠하며 교당 농사는 어떠하더냐 하고 물으셨으나 대답을 못하였더니 너는 머슴으로 사는 것 같구나. 주인이라면 어찌 그리 무관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늙어가니 너희들이 주인이다 하시며 크게 꾸중하셨나니 이것이 대종사께서 주인을 만드시는 신법이니라. 29. 대산종사. 한국전쟁 때 열반한 박창기와 강필국에게 법훈을 내리시며 교단 간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법만 주장하여 숨어있는 공을 사장시키는 것은 인간의 윤리를 끊고 막아버리는 처사라. 교단의 지도자는 교단의 역사를 깊이 알고 먼 앞날을 내다보며 일을 처리해야 모두를 성공시킬 수 있느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가에서 헌공금을 받아 사용한 후 공적인 일에 썼다 하여 쉽게 그 공덕을 잊거나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나니 이는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할 바라. 그들의 공덕을 자세히 기록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앞날까지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어야 정의가 넘치고 훈훈한 교단을 만들어갈 수 있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음과 양이 있나니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느니라. 큰 인물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더 이상 여지가 없을 것이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숨어서 힘을 기르는 사람도 있어야 하느니라. 특히 병을 얻었거나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적공할 필요도 있나니 때가 아닐 때 드러나려 하면 자기 일도 안 될 뿐 아니라 큰 일도 그르치게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법신불 이론상 지금 이런 종지에 우리가 서서히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뭘 한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국을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국을 키워가는 거요. 일체 이 우주, 아니 지금 모두 회장님 집 하나 있죠? 집 하나 있죠, 집. 네. 어, 그것만 내 집입니까? 그러면. 어, 또, 예. 아, 쉽게 넘어가 버리네. 아, 그래서 대산종사님 법문 말씀에 무가 무부르가, 무아 무부라. 내가 없으면은 나 아님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다 이 말이죠. 또 무가 내 집이 없어요. 그럼 무부르가, 내 집 아님이 없어요. 다 내 집이 되는 거요. 이게 뭔가 뭐 국이 넓어지는 것이죠. 국을 넓혀야 되는 거요. 천하의 큰 도를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것 삼아야 합니다. 그죠? 이런 종지를 우리가 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국을 키워라. 이 국을 키워라. 근데 실제로 이 국 키우기가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그 아니에요. 그 드라마 하나가 그 나왔어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드라마의 다큐의 제목이 뭔가면요, 어른 김장하, 어른 김장하 하는 다큐예요. 아무도 못 보셨는가 봐. 봤어요? 장타님 봤어?
1: 교구장님.
0: 아, 그랬구나. 역시 참 중앙교구장. 예, 어른 김장하. 이 다큐가 말입니다, 엄청 떠버렸어요. 아니, 우리 연타님 봤어요? 아, 참, 잘했네. 어른 김장하.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신문에서 쫙 읽고는요, 아, 정말로 이 사람 어떤 생각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요, 이 양만은요, 국이 넓었다 이 말이죠. 컸다 이 말이죠, 국이요. 엄청 커버렸어요, 국이요. 어떻게 국을 컸는가 하면요, 이 양반이 지금 뭔가 하면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래서 한의사 해갖고는요, 근데 한의사를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요, 진주에서 했어요. 진주에서 한의사를 했는데, 그 이제 지금 저, 그 한의원, 저 가게 이원 이름이요, 뭐라 그런가 하면요, 문 남성당, 어, 남성당 한의원을 한 거예요, 진주에서요. 그러면 진주가 어떤 곳이냐, 서부 경남의 진주가 중심입니다. 경상남도의 서쪽 지방의 중심이 진주예요. 거기서 남성당 한약방이라고 하는 약방을 경영하는 한의사였어요. 한의사였는데, 이 지금 남성당 하니까 또 제가 이제 생각이 퍼쩍 나는 거예요. 남성당이요. 남성당이 이제 이 남성당이라는 것이요, 대구가 지금 한약의 도시 아닙니까? 대구 가면 뭐 있는지 아십니까? 보화당은 있죠. 근데 약점 골목. 완전히 대구는요, 한 골목 전체가 뭔가 뭐냐, 그 한약방으로 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약점 골목에 입구, 들어가는 입구 첫 가게가 뭔가 하면 남성당이었어요. 그때 저 지금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했다면 남성당 한의원을 했는데, 그 남성당 한의원의 대표이신 유영근 이분이 뭔가 하면요, 초대 원불교 대구교 지부장을 했어요. 그래갖고는요, 지금 말이죠, 아이 대구가 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대구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지금은 뭐 250만 뭐 이런데, 지금 그때 한 75만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80만 75만 뭐 이랬어요. 근데 그 대구의 한약방의 대명사가 남성당이었다니까요. 그 남성당에서 그게 해가지고요, 남성당 한의원

이 지금 어른, 내가 어른 김장아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갔는데요. 그 예를 들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이 지금 이제 이 다큐에서 이 양반이 말이죠. 지금 이제 한의원을, 남성당 한의원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남성당 한의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다큐에서요. 그 운영을 하는데 돈을 이제 벌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이 양반이 투자하는가 하면요. 사학재단에 헌납을 해. 사학재단. 사학재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돈을 헌납을 해요. 자기 남성당에서 돈 벌잖아요. 하면 사학재단에다가 이제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주면은 이 사학재단은 뭔가면요.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계속 말입니다. 장학생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들 돈이 없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또 뭔가 하면 여성쉼터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돈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하면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뭔가 하면요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이런 말이죠. 일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이 김장하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어디 나서고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요. 기자를 했던 사람이 이 양반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주라 하는 간청을 했어요. 하니까는 그분이 뭔가 김주환이에요, 이름이요. 김주환이라는 기자였는데, 다큐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원해갖고, 이제 지금 그 양반 그걸 이제 쭉, 그 이제 인터뷰를 쭉 해가지고, 이 다큐를 만든 거요. 이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요. 참 이게 이제 이 양반의 그 철학이에요. 남성당 한약방을 하면서 자기가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남성 한약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픈 사람들께서 받은 돈 아닙니까? 거기서 해주고 돈 받죠. 이 지금 남성당 한약방에서 이 김장하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돈을 벌었거든요. 벌었는데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어요. 그랬으니까 그 돈을 이 양반은 어디다 써야 되는가 하면요. 병든 사회에다가 투자해야 돼요. 이 생각 하기가 쉽습니까? 아픈 사람을 상대하고 내가 버는 돈이다. 그게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요. 병든 사회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자기가 할 일이야 하는 것이 철학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대목들을 딱 끄집어내 갖고요 사회에다가 지금 털어줬다 이 말이죠. 히트 안 치겠습니까? 멋지죠? 국이 터졌다 이 말이죠. 국이 터졌어요. 그래서요 어떤 장학생이 하나 찾아갔더랍니다. 김장하를 찾아갔어요. 자기가요 장학금을 받아갖고 이제 가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항상 한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장학금 받아갖고 내가요 이 사람이 김장한테다 어떻게 얘기했나 내가 장학금 받아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데모만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네가 네 자네가 그렇게 한 것은 사회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 돈을 사회를 위해서 투자한 거다. 이게 쉽습니까? 내가 너한테 돈 그 줬는데 그 돈 갖고 가서 데모만 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요. 이런 지금 다큐를 방영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뜨는 이와 같은 이제 지금 현상들이 이제 우리 그 주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건 뭔가 뭐 국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국을 키우는데 이제 이 지금 어른 김장하는 국이 터졌죠. 국이 터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 지금 교의품 2장, 이 2장을 공부하면서 사람은요, 좁은 국 속에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국을 태우라, 이 말이죠. 그래, 국을 태우는 것이 뭔가면요, 천하의 큰 돈을 우리가 말이죠, 내 것 삼아가지고, 그 천하의 큰 돈을 표준 삼아서, 그 천하의 큰 돈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말이죠, 자기 개인에게 집착되지 말고, 이것을 말이죠, 사회적 역할로 확대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맹세와 이와 같은 다짐을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국을 이제 아, 우리가 이제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우리 사는, 내가 개인 아닙니까? 내 개인이죠. 내 개인이 사는데요. 내 개인이 사는 내 개인의 삶에 우리 체내에, 한 사람의 체내에 담겨져 있는 지금 미생물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상상 초월합니까? 38조개예요. 38조개의 미생물이 말입니다. 내 몸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하는 거 이거하고는요 질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38조개의 미생물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죠, 하나의 38조개의 이 지금 미생물의 세계, 자, 거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의 생태계가 있죠. 그렇죠? 거시적인 세계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생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38조개의 그 생태계, 그것도 말이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생태계 유지한다. 자, 사람들요, 치매 걸린다 그러죠. 치매, 치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뇌 속에 있는 생태계에 내 세포를 파괴하는 미생물도 있고, 내 세포를 파괴하고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미생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파괴하는 미생물이 생태계가 성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세포가 파괴되겠죠. 그래갖고 오는 결과가 뭡니까? 치매. 제가 오늘 이거 지금요, 엄청난 거 가르칩니다. 치매! 이게 오는 거요. 그러니까요, 내 속에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불공하느냐, 미시적인 세계인 이 생태계를 어떻게 불공하느냐, 이 속에도 뭔가 하면요, 불공법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국이 확 넓어졌죠? 이런 국을 우리는 말이죠,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생태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의 세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세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유지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부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자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이렇게 꾸물꾸물한 아침엔 집을 나서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손오공처럼 나의 분신들이 날 대신에 씻고 치우고 나가서 일을 할 순 없을까? 오늘도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쳐봤는데요. 상상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현실에선 씻는 것도 내가 하고 치우는 것도 내가 하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해야 할 거 더 미루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5월 27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세븐틴의 손오공 전해드렸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분신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 내가 하기 어려워하는 일들, 부담스러운 것들 싹 다 해치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뭐 가끔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갈 길이 멀게 느껴질 때 뿅 하면 집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도 진짜 많이 하고, 누워만 있으면 나를 싹 씻겨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많이 하고, 이 나의 분신들이 내가 하기 어려워하는 일들을 척척척척 해내면 좋겠다, 이런 상상도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좀 날이 꾸물꾸물해서 집 밖을 나서기에 몸이 너무 무거운 날, 눈이 도저히 떠지지 않는 이런 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출근길에 저도 비 내리는 구간을 지나기는 했는데, 뭐 날씨가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그런 마음들로 미루고 늑장을 부리다간 근데 결국 수습해야 하는 건 나니까요. 미루고 밀어봤자 결국 그 모든 걸 해내야 하는 건 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분신을 갖고 싶은 나의 마음과는 달리 나에게는 분신이 없으니까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오늘도 아주 멋지게 깔끔하게 가뿐하게 해내보기로 하죠. 오늘도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생은이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을게요. 오늘 아침에도 듣고 싶은 노래 쫙 묶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 신속 정확하게 생은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뒷번호 5092님께서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또 애들대로 다들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이왕이면 호딱 해치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때마다 늘 그 시기에 그 순간에 겪는 고민과 어려움과 고충들이 다들 있죠. 그래서 애들은 어른이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을 어렸을 땐 안 했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박세진 님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연아 씨. 뭐 이렇게 극진하다고요? 박세진님도 어제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오네요. 우산 챙겨주고 나서 출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윤도현의 길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그래요, 박세진님 말씀처럼 비 소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꽤나 많은 비가 내리고 꽤 많이 더울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올여름에는 안타까운 소식들 좀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체리필터의 내게로 와 두 곡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체리필터의 내게로 와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6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8457 뒷번호 쓰시는 분이요. 저는 출퇴근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건 그냥저냥 하겠는데요. 주기적으로 미장원 가고 손발톱 정리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이것만 따로 해주는 제 분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게 진짜 맞아요. 회사는 늘 그냥 습관과 버릇처럼 오가는 그런 게 좀 되는데 저도 그래요. 미용실 가고 뭐 병원 뭐 정기검진 받으러 가고 이런 게 진짜 귀찮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것만 따라해주는 분신이 그러니까 분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퍽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음유의 노래입니다. 상냥함의 용기.

금율 상냥함의 용기 빌리 어코스티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박세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윤도현 길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K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4: 경농의 스테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테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테온. 경농이 만듭니다.
5: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6: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7: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라디카인 테이크아웃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특가전 고객님이 신청하신 노래 쌩하니 잠시 후에 배송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부사위님이 여긴 비와요. 하기 싫어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해야 해요. 오늘도 힘내자고요. 좋았던 추억을 되뇌면서 라고 보내주셨고요. 서화정님도 연아님 대구는 비모닝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전국적으로 진짜 비 소식 있다더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거칠게 내리진 않지만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전 중으로는 비가 그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싶네요. 지금 내리는 이 비가 농부들에겐 반가운 비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라고 하시며 보내주셨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뭐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죠. 맞아요. 저도 비를 좋아하진 않는데 농사 짓는 분들께서 비를 많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래 내가 또 맛있게 먹으려면 잘 자라야 되니까 무럭무럭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비 내리는 날이지만 서화장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핫잭과 달지예요. BS 친날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허증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209 고객님께서 선선한 아침이네요. 한동안 뜨거웠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유난히 좋습니다. 하, 다른 점 흐리지만 청량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장현주 원스윗데이,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6209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곡과 짜영 오늘 6209님이 골라주신 제이레빗의 해피띵스 장현주의 원스윗데이 허빙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세 곡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이에요. 투어스 다시 만난 오늘 전해드리고 똥이 똥이 채채차 준비해서 3부로 돌아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ON!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ON!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메뉴. 해미니 레스토랑 라라코스트.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 또 판단력도 저하되면서 운전 중에 위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를 깜빡하고 밀고 들어오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심코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령층의 운전자에 비해서 야간 시력 저하로 야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예우나 예절을 운전 중에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오면서 나이든 자신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기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도 야간 운전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하겠고 주변 운전자들도 이런 특성을 알아서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합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26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2: 밥알 찹쌀떡의 원조.
13: 백년화편
12: 첨가물 없이 건강한
13: 백년화편
12: 30년 전통
13: 백년화편
12: 떡 선물 세트는
13: 백년화편
12: 1588-5678.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4: 군복무와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수요일 3부에는 귀여운 동요 만나보는 동요동요 차차차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동요 한 곡과 퀴즈 나갈 거예요. 딸랑 종소리 들리는 구간 잘 찾으셔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저희에게 정답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 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편한 곳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동요 만나볼게요. 김조한, 널 위해 준비된 사랑.

각박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동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 찾기 프로젝트 동요동요 차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동요동요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입니다. 이복자 작사 이성복 작곡의 동요 비오는 날 부침개였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진짜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동요였는데요. 자, 이 노래에서 딸랑 종소리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또 높은 구간이더라고요. 하이라이트 구간. 오늘 저희가 출제 구간으로 골라봤습니다. 양념간장 땡땡 찍어 한입 넣고 씹을 적에 양념간장 땡땡 찍어 한입 넣고 씹을 적에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듣기 안 좋네요. 좀 오늘 좀 듣기가 좀 힘드네요. 자, 양념간장 땡땡 찍어 한입 넣고 씹을 적에 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금, 2번 몰래, 3번 약간, 4번 살짝. 1번 조금, 2번 몰래, 3번 약간, 4번 살짝.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동이동이 채채차 오늘은 이복자 작사 이상복 작곡의 동요 비오는 날 부침개 제목만으로도 허기지게 만드는 맛깔난 동요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딸랑 종소리가 들린 구간이 있었어요. 양념간장 땡땡찍어 한입 넣고 씹을 적에 양념간장 땡땡찍어 한입 넣고 씹을 적에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양념간장 땡땡찍어 한입 넣고 씹을 적에 1번 조금, 2번 몰래, 3번 약간, 4번 살짝. 1번 조금, 2번 몰래, 3번 약간, 4번 살짝.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5: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라라.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0: 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떨어.

0: 현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킥스의 짝사랑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이복자 작사 이성복 작곡의 동요 비오는 날 부침개 만나봤는데요. 2006년 성남 창작동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념간장 땡땡찍어 한입 넣고 씹을 적에 라는 가사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고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문제가 나갔어요.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45rpm 정훈이 살짝 쿵 김현정의 살짝 쿵 박진영의 살아있네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들어볼까요?

0: 오늘의 정답은 4번 살짝이었습니다. 123 아빠님이 아 가사가 지금부터 군침 도네요 해주셨고요. 떡디스님 어머 닉네임 너무 좋네요. 살짝 듬뿍 찍어야 맛난데 라고. 맞아요. 이런 거에 찍어 먹는 간장은 양파랑 이렇게 좀 넣어서 많이 짜지 않게 담가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장으로 또 주시잖아요. 9603님 정답 4번 살짝. 오늘도 살짝 비 온다는데 파전이라도 먹어야겠어요. 준선선우 아빠님이 동요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크크크크크. 3번 살짝 의심스러운 동요 하셨는데 3번은 약간이었습니다. 준선선우 아빠님 땡! 민성님 정답 살짝이요. 몰래 아니죠. 과감히 아니죠. 슬쩍 아니죠. 은근 아니죠. 살짝 정답입니다. 보내주셨고요. 1189님이 정답 살짝. 선곡들이 좋아요.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오후반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 시간에 집에서 여유있게 방송 들어요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첫 출근이신 거예요? 아니면 시간대가 바뀌신 건가요? 1189님. 아 그래요.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우리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여유있게? 1189님 내일도 봬요. 서화정님 정답 살짝. 양념이 간장이든 초장이든 살짝만 찍어야죠. 오늘처럼 비오는 날엔 부침개에 감자 듬뿍 넣은 수제비 한 그릇 하고 싶네요. 어우, 침 넘어가요. 7296님 정답 4번. 미나리전, 감자전, 부추전, 김치전. 오늘 비도 오는데 두 개만 살짝 골라보세요. 저도 같은 걸로 해먹게요. 어? 제가 약간 결정을 잘 못하는데 근데 왜 골라야 하죠? 다 먹으면 안 되나요? 이 뭐 전 양념은 다 똑같고 이게 주재료만 싹싹싹 바꿔서 부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뭐 꼭 골라야 된다면 저는 오늘 비가 오니까 일단 아 김치전은 하나 가야 될 것 같고요. 부추전과 미나리전 중에 초록빛깔 나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미나리전 김치전 어떠세요? 7296님 1646님 4번 살짝. 양념 간장은 살짝 찍어야 제맛이 나죠. 비 내리는데 오늘 부침개 부치기 딱이네요. 막걸리로 한 잔 쭉 얼마나 맛있게요. 유상준님 정답 4번 살짝입니다. 연아님의 맛깔나는 땡은 다른 분께 양보할게요. 오늘 준선선 아빠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2305님 4번 살짝. 동요 잘 부르시네요. 놀리시는 거죠. 아이들 어릴 때 동요 많이 불러주셨겠다 라고. 재해는 없어가지고 이제 조카들한테 좀 많이 불러줬습니다. 7549님 양념간장 살짝. 어려워서 검색했어요. 동요 들을 때마다 동심으로 잠깐 돌아가네요 해주셨어요. 2305님 7549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낯선의 노래입니다. 놀러와
1: 우리 집에 놀러와.
2: 마음이 울적해 사랑에 고민해 힘들고 지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속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방법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알림에 난감하셨던 적 있으시죠? 오늘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스마트폰에 쌓이는 데이터의 종류와 정리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은 사용 기록과 각종 파일, 로그인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데요. 그 종류로는 앱의 사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 저장되는 캐시 데이터와 문서나 압축 파일 등의 다운로드 파일, 그리고 이미지와 동영상, 대화 기록 등 대화방에 누적되는 메신저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앱도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죠.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앱 캐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다운로드 폴더를 비롯해 고용량 사진이나 영상, 파일 등은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오래된 메신저 대화방이나 첨부 파일,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셔서 용량은 가볍게,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에피톤 프로젝트 보컬 루시아 선인장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론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언니네 이발관 가장 보통의 존재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K

노래 하나, 추억 둘. 날이 더워지면서 잊고 있던 할 일이 늘어갑니다. 모기도 등장하고 음식이 빨리 상하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무시할 순 없는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계절을 여름과 겨울로만 물어보면요. 다들 그냥 덥고 춥고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당연하죠. 덜 싫어하거나 좀 더 견딜 수 있겠다 싶은 쪽? 그런데 단순히 더위 추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계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역시 많아요. 이 계절이 주는 선물에 좀 더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징검다리 여름.